0: 불러 불 불러 저랑 건너서라 잡았어나다 잡았어나다 불 불러 불 불러 잡았어나다 경고 좀 지시오
1: 경시
0: 경시
2: 예사수 불 불러 能去把地有钱不必说不落了免去跑下
3: 不必说不落了快运
2: 早就跑了结束不必说不落了给今天呢找个一定年让忙了些不行人既然给一切托拿拿罗送给
3: 你先说不必说不落了妈妈是给没看见
2: 律师
3: 这就是
4: 耶
3: 我们得过冬晚的大战姐妈妈是给看了不必说不落了你就去罗斯了
4: 律师
5: kizu nga kawa kizi yu
6: Bumbyo laga kira mama jikyo kang mengal kyo sugi
5: Nya Bumbyo laga da du lan sung tum chik yin si kye lin bi
6: Bumbyo laga ka zemba nang su, nya yin ji kye yin
7: Chawo nam ju yu kwe kong!

0: 김소씨! 김소씨! 교환씨! 교환씨!
1: 지켜주라, 딸.
2: 정주봐, 노부장주 중국 사람 망위라, 딸동. 화자링 못합주, 봄송아베 봄변수봐 로난회, 총샷로.
3: Yes.
4: 相亲，陆将军的几个礼物，会你装猎叉下。
2: 俺最近再推荐照顾给，陆顿昌好，不必说吧，罗南奎，马国做不得啊，罗南奎闯不着呗，钱的马地卡过有不着，
3: 卡过有呢，
2: 解不了，这就吧，
3: 耶，
2: 不中俺把单子接，过阵夜晚都找回村姑家呢，我不娘不中去啊，都走不起了，
3: Let's。

0: 디 톤드 바부 통구지 가바치네 나 저 나디 마집치라
1: 나스테란다
2: 나데로
3: 나레지고
1: 나레지데로
0: 봐라 급디 녀사저 가바치네 기루유 맞은 남이야 김사지 임박

히말라야 시베컹지 유고웨 외네치나 티니 컹지고웨 점링 양짓하 양신 갸치웨 타베 신컴식시 조베 외네치나 티니 미르 망보 시차세 파사타 지웨 추베 사투니 초시시

0: 杨龙，杨龙，
1: 怎么你个？俺轮流用过。
0: 他总结的给什么？
2: 我做亚东大姐，我做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亚东大姐，
3: 把声音给我叫上。
4: 我记得，我记得。
5: 我叫
4: 孟建达，
5: 孟建达
4: 。你这谁不认？
6: 听最的来，是你马同志了。听你今个做谁谁也不愿。
7: 你做谁谁也不愿。
8: 对，马同志俺做谁谁也不愿。
4: 日日接血的，到时候你们那顿汤就吐了呗。
6: 还是有谁啊？同志还是前面，既然做杨建对的。
8: 他嘞。他把兄弟带好了的，都叫媳妇叫我妈的呗。
6: 马同志了，马同志了，马同志了，走，
8: 马同志了。
6: 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
4: 事情。今天什么用啊？超哥，
9: 来，
4: 别说的，让给家姐对啊，你拿了你就肯定做大家媳妇。
9: 来，
8: 姐能啊，昨天多
6: 做。站住，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有事情，如今家里呢，其他就他在其他的，吃不得也不得，谁输的？都是对红军硬弱没着生病，只有马人说，
7: 是，
6: 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
10: 杨总，杨总，杨
11: 总，杨总，杨总，杨
10: 总，杨总，杨总，杨总，
11: 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总，杨
10: 总，你说的，你说的姐，明哈是月，过把点月，叫我能买卡巴吉的。
11: 对下，给当嘛的，你给合作单的你谁么多？叫我，我叫罗西的。
10: 我同多连个月，大大姐，敌人叫到国家有你三十米用嘛的，快做几样东西。
11: 没三十米的，只能同样名多。
10: 同多连么送的？
11: 连么送？
10: 所长了，老总了。
12: 平安好结束。
10: 敌人叫到国家有你没三十米的，同多买样也合理呢。
12: 都对嘛，苏贵。
10: 嗯，
12: 老不准备开挖掘机，跟这也没关系。
13: 先苏，
12: 我们得开掘机。
11: 啥事情啊？
12: 你了是当个那铁脚，底下就还是我的。
11: 来斯，绕过去的。
4: 来嘛，兄弟。
12: 阿姐，老周，
10: 阿姐。
12: 我做上托嘛，是吧？
10: 做上个啦。
12: 地可接不接？
10: 都上没地什么下？
12: 好嘞。
10: 我上次说了，啥都列没啥，光做上个啦是的。
9: 哦，做上了看不上。我忘记想四个月，这西边推着，没先去做古巴托过去个用着。一年两盘了，刚落课了过年你同学结账去吃去。
12: 这西对嘞，也我都，先不得呀，别的事都看不多。喂，啥个接不接？大爷，老丹哥也来去一遍啊！
4: 所长哥了，俺屋内明年可要人，第二年就年前上学，在这里，明年叫老丹哥去。第二年老三，年到不着了，先把票平，交出了年前上先把票怎么样？
10: 他个人。
4: 第二年这是那个，俺三老们不拒绝今天当去。
9: 让个工会去买票呢，年前得等着呗。
4: 年工会又不让个他们中哎，没事呢，得让个俺这中啊。
9: 啊嘞，工会又别接了工会嘛呗啊！所长了，公司天天年绕去，年没得年绕个，接了就接不通去。
4: 钱没收，但你年头当上我妈真现实。
12: 老周，
10: 嗯，
12: 养俺做地归了，姑妈有谁？
10: 俺养不进去，就用姑妈汤面吧。杜山，明天你当个王兴梅呗。
4: 你我那王兴梅。
12: 是俺做地归给培训给陈梅头当不是？拿面吧。
4: 所长哥了，你明天你我那头牛面，你今天要陈梅困难了，明天你莫个，培训期间不是当年你新个月，你妈是不重要的。
12: 这下打包什么去？
10: 年前没啥问题的，老新人能走了，我拉走地归了，今年用的蛮过来要去。
12: 大哥的，前面没过些啥多，老丹毕竟前面用药三年大概米得米子多啊，我那活难也是啊。
10: 你大姐下去嘛？
12: 嗯，都是。
4: 来，
12: 钱队长请吃吧。
4: 那是，
9: 不是所长了，都是当年呗。
12: 什么多？
4: 哦，大哥的，所长哥了，年前上学，明天他到俺东家学去，叫着了俺明天俺广大社会送去。
9: 也让广大了不？
4: 嗯。
12: 야메나 녀절 권달을 봐.
4: 맞지. 진짜 나 말이. 키랑게 공세 쉬비나. 나는 안 남산 주고이.
10: 도사 야줘.
4: 상문 안 자로. 통신 나 말이.
12: 조시.
10: 조인다.
12: 요거.
4: 내든 탁수 채우이나. 도저 겹유 요 말이. 키주 도저 진짜 겹이나. 내든 탁수 토르베.
9: 맞죠. 여제 셰비니. 님금이도.
4: 키랑스티게 칸다 투미비.
12: 예.
4: 전 키랑스 쉬다. 연인의 주 근저리.
9: 럽지 황라. 추숙심고름이도 딕부고대야든지리샤 상주다 수주야샤제 안주통조래 강해도 당도제나 나르토가 대의유자 추춘주인의 개민도 삼주 수원이에 디그기 뒤산카세질기지비 제도리네자 쇼리네자 장만네디도 콘조팅카세러빈대 주도지민도
10: 리 나주팅카세세니 펜큐도움주 인도장라 기랑아시제무슈다 콘조디레그즈마케비나 안조레탑시민도
9: kintsu dilay rinpo ma chaya gharimba. Si, nintobla, nganzu gyeraya zonxie ma kye marta, kongzu lega chidze wunen gyobu shidhato. Kinanzu nganzu dihul siga pita kinkashi. Chargui jebe wanshan dige, tanda mozhu shia shia shia. Chilo mozhu mungu shi uyu zang, nganzu khanda dige mozhu shia sukur mingdu. Tanda wunen dihul di mozhu shia shia sunra shia duwa. Nganzu khanda dige kiemen peche je, kuranzu yungbo segi.
10: Tanda, dihul la dihul na la chubu su di, gondo mango chubri, chubu su sani, gondo yankyo rimdu. 롭지스니 주도진이 요마다. 디그날 부고포 교수 교수님 망고 역시. 계신이 제일 하위나. 수치도식자.
0: 더더이. 나저 캔디게 베드 고바 예빈기. 콘서 쇠다 럽자. 콘서 서비스 정보 수스기. 롭지스스 때 커규 고규미도. 나저 칸다 수스 캔티리 니소 답다비. 야조마주 치드 베드 간자라 제주 교수야.
10: 아, 제다 지스 지스 지스. 네 캔한 저 치야치. 캔한 저 딜레 림부 마케비나. 나저 탁쇼 근데 저래. 아. 탁주 근데 쇼래지.
0: 나 저래 저러 마셔 봐. 림 가리 있어요.
9: 교시 동시에 전에 계속 한다 되게 딜레지 뭐 잡디 너 없이.
0: 나 저 너블스 가세래야. 랑고스 당 예로 이베.
4: 나 지스 지스. 마드. 마드지.
12: 네 자기 이사 대비. 팀의 닌드 니십 정 유입자. 나 정하도 가나 레고 집에 가리나.
9: 다른 이 튼 유십 보관을 민차민도.
12: 상문에 걸걸도 사부스도가
9: 니덥 상문 니튼 유십루가 준대요리 세상 배상 시고에미도 이내 키랑 토르데브나시 니튼 유십루가 이내자 낙동 칼리 이내자 니레가 세트 체초
12: 왕지샤 용아 상게 드리시베 기저 니엽치라 장고시에는 낙동 칸에 밀을 정다시라 제시
9: 이내 튼다지 니에 고스웨무송 키랑게 등기 두살 두슬로야 흐리나
12: Kari, Rangga Samba, Susu Kali Gebe Simbe Midi, Nye Lue Samje, Duyungu Dugue.
9: Dengzhe de Shungme.
12: Chena Karimba.
9: Ji, Nga Duyungu Dugu. Nye Dobe Zhola Ge Du Sangge Lengge Shusungui. Che Zang Khuang Da Guma Di Nye, Nye Ruo Ma Ji. Yine Nga Rangge Gungu Yu Du Sangge Bto Chu.
12: Rangge Lao Zhola Tokpo Chigo Ma Ji Ba.
9: Dengzhe Ma Ji, Khuang Le Du Sangge Gogo Dan Yu Giri, Simbe Do Du Sang Pyo Guay Me Ba. 전다대 다시 야구 나온 거기.
12: 니도 덴지토네 신 괴괴미도. 이네 나저 니도 없어서 덴지 리시치 앞이 돈도 냠뇨를 띵 것이. 대소랑게 제마 걸릴 신 것이. 레그메드 라오저 세제 갈로망스슈.
9: 콩 갈로슈.
4: 타다 자와차네 니주 세브슈스. 진이 왕사르바.
10: 어, 진이 왕스.
4: 키랑조 다와니 투주제. 칸다주 니준 탁주 야구치. 키라즈 람산 데레진 부규쇼 디제체네 네드윈 탁주 투부리 용도괴
0: 용아 간다 콘즈 안전 네드윈 탁주 시로제네 딜레 짐부게바데 게임도 좋아야
10: 아 다그리
0: 지 네드윈 탁주 쇼시
4: 채널 하리아 셰야 하리오
10: 용아 난다모
4: 제네 용아 탄다 셰브 시샤 초니게 둠디게 주디기티 디제체네 네드윈 탁주 투부리 용도괴
10: 아 용아 용아 난다모
0: 어 다다 데모소 킨즈 취슈그 네드윈 탁주 다메 봐
10: 다그리
0: 준네 준네 준네
10: 탁주 투메 봐 디그 제쇼르야
0: 준네 디그 제징이 봐 야메 도시 你看他做多少钱？你看他的差多点菜品，就是那顿的，我让做大姐些，开些小土饼的。
10: 就这情况的呀，是不是？你到了，到家了，到家了。你到了，就是那顿的，我做的那个呀，他就钱大些。但是吃了了，才花点这多，给那你了，这算穷面。
0: 那你虽不比多，我做钱我也不吃些。
10: 啊，
3: 对对对对对。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
4: 老板，老板，
3: 老板，老板，老板，老板，
10: 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老板，
7: ཁྱོད

0: 감사합니다.
1: 那今天我们看的是联合社，是吧？是了。那今天我们看的是联合社。是了。明天的太阳日子，它就是了嘛，就对了呀。啊，你们看，就送给你们都马上投入这些中间的这些，这些对了呀。啊，你联合社打不了。
0: 啊，那是那是，他现在跟那组，起来做什么的，起来他就可以了。是的。嗯，他起来做什么了呀？那个他们这里了。啊，我做的是几个，毛主席的，我做广告节目。啊，那对吧？也生松松容。哦，当然了。嗯，对对对。合作社。是是是。啊，你今年对了了？啊，我做广播的广告，说你你们来看。
2: 葫芦合作社。
0: 葫芦合作社，我当然了。 아니 당도 모두 아 들어 배화기 소자 냠래칸 아 공부 배화
2: 상상상주
0: 알라 알라 근데 디나리아 당도 아 모두 공부기 뼈선이 아 소자 가셔줘
2: 상상
0: 아 그래라 상상 그래 아니 당도 모두 삼바다 눈 된다 소자 된다 아
2: 어디
0: 알라 살지요
2: 咱的巴士好吧？热热热热，看啊！啊！而且那看那子，嗯，团队这个，从你接单，从你接单，不就这个销售渠道，是吧？热热了，反正他这个那，嗯，从个人民的团队，太多钱的，几千万的。热热了，这个团队是直播是？热热了，热了，俺们老大是他这刚才搞的这个，他啊，做了的也团队的这个，基金俺们都足够了。
0: 但对那个，热了。这几个给我们展销，展销这个了。但他们三位那俺都谈的，这都看了呀，拒绝呢，俺都你们来看，就送不着了，没三位呢，俺都讲的先给团子啊，三毛六呢，等着吃送去啊，俺都三毛六呢去了。嗯，
2: 但全部这个干过，能不让是吧？
0: 热热热了，能不让，但拉子们家不就送就足够了。
2: 啊，来来来，
0: 但手工缝纫，热热热了，热热热了。但地那里呀，忙着是忙着。
2: 做到送多了，
0: 地那吃些个是那开来送给，送久了，你们来看送给。
2: 嗯，
0: 但顶多吃些那了，但什么顶多吃些那了，我们都先进那一年了，管他啊落花落花的。
2: 啊，
0: 但本来顶多吃些个是那阿伯米跟过来，阿伯大，但我们讲不先过节个种子节了呀，首先这搞起个来。
2: 嗯，来去。
0: 但什么还得说嘛？忘了，嘛还多了。
2: 嗯，
0: 但地吃些个是那阿伯多了，但地吃些个是那我们都多，除了他送过米的这搞起个来。
2: 嗯，来是来是。
0: 这趟差不多六个人了，俺都得了呀。你们来看送给他做了的一个那个落花落花的。
2: 嗯。
0: 但你都看个，俺都得了六分钱，怎么就足够了？嗯，来是来是。啊。但这车上的俺都俺你们来看几个孙女的了。
2: 嗯，来是来是。
0: 但这车上的俺们个啊，加六十的，几个是吧？
2: 嗯，来的。
0: 几个多那些
2: 呢？啊，茶袋。
0: 啊。
2: 哦。
0: 但几个那里呀，三六十几。
3: 嗯，也也也带，也带，嗯，
0: 进来呀，俺做个大葡萄路的，葡萄路了，简单。
2: 哦，
0: 都是了，这个是葡萄路上的，这个。
2: 那这是他们人家没说的。
0: 你怎么说的话了？
2: 那
0: 肯定得不得不着嘛，都。俺得做刚刚没拉子们俩讲究这过节，你怎么晓得话？
2: 哦，都是上午的。嗯，但得做恰恰没，嗯，真正得不得不着嘛，提早从我要过是吧？
0: 是了。
2: 但他恰恰那没，嗯，真正得不得不着嘛，提早从我要过是吧？
0: 是了。
2: 但得做恰恰没，嗯，真正得不得不着嘛，提早从我要过是吧？
0: 是了。
2: 但他恰恰那没，嗯，真正得不得不着嘛，提早从我要过是吧？
0: 是了。
2: 这款都恐怖的，说这个送过来。
0: 嗯，
2: 来得不过这东西。
0: 不过这了。
2: 嗯，藏式钱包是那个，对了呀，手工艺品。
0: 是
2: 了。嗯。
1: 다 되게 강한 생기 캐랑솜 나신디르바 다 자주 자주 콘주와 신
0: 제라
1: 저 무지리
0: 제라 제가 된다 차신다 너 신주 저거발 디나리아 아 카도룩서다 다 수고다 안 들룩서고도 와
1: 고시선다
0: 나 군줄랍들이 안 들룩제 샤네 이거도 와
1: 또또 다데 무판 서고발
0: Та дэле кэнаа зүй кэлэй зүй сүйн дэржбэр? Зэла. Та дэ чашагаа жэнэ мангзүй яңбоу сэгэр ва. Чэнбуду ва. Та чатунгзэ поу Ди яң борса.
1: Сэцанган чи чигэ тэнэ чинэ му уан жиш ба.
0: Жэ.
1: Хорэ ди гюбчэ манжа мудо.
0: Жэ. Та гюбчэ нжа манжа дина лэн гуан чи жунэ я гюбчэ нжа манжа гэрэ. Дина бэнцэ сонжа. Ани нганзу гуанбэ гэ чэба гэ ба мэвэ. Нганзу ба сэ гэрэ. Ба да. Ани чангми ба да дэнжэ нжа манжа гэ ба юрэ.
1: Та гэлан чи дэ я лэ я моча сунгу дуа.
0: Жэ.
1: Та нганзу намгэ пэшэ сэ гэрэ ба. Ани гэлан чи та дина лэ я пэшэ сэ гэрэ ба. Бангу дина чэ шэ гэрэ ба. Пэшэ нэ гэ чиг ран жэ ба.
0: 나가 쳐들라
1: 디나라
0: 어라 디
3: 쳐지나
0: 나가 찌라라 디차샹다 나도 배셔라래 나도 찌게 잡나 송롱서 그러와 디 송롱서라 디 딘지 송라 근데 배셔마고 사실도 봐라 디니 여부 좀 주는 하고 말해
1: 아네
0: 나도 유가 망지게 다디 와차도 못 누가 문이 지나 다다 되어래 디 걔네 여부 때는 디 비즈 못 누가라 디 빠빠 좀 누가 빠빠 디 마우르 누가라
1: 어 제시
0: 디밀이야 배셔마고서 아 이거 강가다 비에 주고 숨겨래.
1: 배에서. 아, 나 지난 고유 숨겨려야.
0: 만들어야. 어, 진짜. 어,
1: 저 기계 멤버체.
0: 기계 멤버체. 아니 그 니미나다 진짜 칠로로 주름 샤신 거 인생 돌지 봐 예는 좀 해봐.
1: 아, 나 지난 좀 주는 애서
0: 내가. 아, 좀 내서 내가. 아,
3: 주소 숨겨 그
0: 텐제에서. 어. 그래서 얘 랑 숨겨래. 도시에
1: 명.
0: 이거도 님들 한 찍어 숨겨래.
1: 저 지게 이게
0: 이게 있어. 제가 내가 양 고유 송교 그 도시지. 돌아. 근데 그 락다 제가 진행 인증 좀 줘도 알아. 어, 진짜 도시지
4: 냠레 캉 협조사
5: 냠레 캉 협조사
4: 냠지 촉바 연합사
5: 냠지 촉바 연합사
4: 撇下，松茸。
5: 撇下，松茸。
4: 能不，普鲁。
5: 能不，普鲁。
4: 撇怕，藏香珠。
5: 撇怕，藏香珠。
4: 贴东，直播。
5: 贴东，直播。
4: 拉钦。手工缝纫，
5: 拉钦，手工缝纫。
4: 秋裤，茶袋。
5: 秋裤，茶袋。
4: 几趣几切，装饰品。
5: 几趣几切，装饰品。
4: 拉西吞介，手工艺品。
5: 拉西吞介，手工艺品。
4: 新坡木碗，
5: 新坡木碗。
4: 赌戏，意识，
5: 赌戏，意识。
4: 金切，家具，
5: 金切，家具。
4: 仓篮，销售渠道，
5: 仓篮，销售渠道。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럽칭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다.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 나츠 취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겔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 총기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2: 미망부지게 와야 냠주네 한국 가래 공구요 세트기 예 대비나 림고 대당 초에 다르무탕 견과기 공개 한국디 비세 빼리도가 한국디 요디 토부송다 Jengwa gangbae chikdo majaab thang Thi thupji le ya Ya yangwu yue ba Jine gangbae galya magab thang Unang ma shuwe chechir dindri duga Nye debi na Chirang thudu debi nga ne di si nang si
3: Dayang zhaga gisa
4: Chadele dur dur zhugi
3: Zhaga di si skiwa kye yo ma re Rambu lo chin chin ma re Han di fang di pechir si tanda Di nang gi gyubzi zoni
5: 人中的面子里切张炸裂卷起面都拉张哪部也不去切鱼所以这蒙牛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不就张些婆婆当所以这蒙古人呢就是地雷林子去婆婆当而你就些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亚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起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
6: 야不起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起那热闹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龙苏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哦现在这些嘞南州林国大金亨国的科目那些让我入心的了那块可多艰难的阿斯普的许多
7: 오야, 대미 꽂으십니다. 다 달려 한국.

0: ちょっと行けてし。おい。なわ、パルク。パズ。おい。やっ。チッメクズル。パズ。おい。やっ。チッメクズル。パズ。おい。やっ。チッメクズル。パズ。おい。やっ。
1: 오도시다. 니도사비 소프트르슈도.
2: 근데 신의 홈약이 그림스고르바. 나다 요마시. 뒤지중스나 니호조 럽죠.
1: 시단 사시. 마세상마 니도사브네 용교슈바. 이네 니시아디 니도사브드스. 삼마담바 림다리 체모용 승비.
0: 샴라. 소주카고지 좀 다시. 소주당고 제지시.
3: 하이.
4: 주빈라. 니다 딘저스 장된 초카로레. 딜레 무이탑 셔츠다.
0: 제지시. 봐도.
5: 아로. 아로. 아로. 아로 얘기해 봐.
0: 잠시요.
5: 아로. 그래서 저거 장게 문에지 이거 와. 장로가서이봐. 나로가서도 아. 잡을 수 있는 다가 좀.
4: 지마사. 조심마. 지마사.
0: 대표 축세도 와. 너니 저 시계.
4: 다수 제초.
0: 你们把你们给我撒去，臭蛋，
4: 不对的，你到了。

0: 도 뒤부 도
1: 뒤부 도
0: 야 개수다 뒤부 도 뒤부 도
1: 뒤부 도
2: 육장아 나 육장아 다
1: 육장아
0: 너는 양 개수 도
2: 참난 저러 진난 아유
0: 고차고 디나
2: 진린다 타적 레게 규지 장가 야고 싶다 니바도 규림 저 야고 싶다 돈도지드 쌤비 레게 진린다 레게 타적 이야기 최시든 저 장가 인지 야고 되라 돈도 니슈 제야라 카만자 디게요지 직지 레고 가다 카바도 니슈 미용제 니슈 셰바 망조게 스미게바 장니 릉슈 셰바 소 카만고 요시 장게 니바도 미주민다

0: 你学徒会入迷干了江山堂吗这边加马上让对不起俺们对不多
1: 괜찮다 俺님도 꼬리인了 주니对不对
2: 俺龙马龙啊 교수교
0: 罗西
1: 乐意
0: 让俺님도去找他
1: 你都不住了 俺大姐了꼬리인주니
0: 你陈东生了 내려오는 도시로 시에서 나 교수 신부치고 라가 로봇이고
1: 시베 교수 가리나 니 가르쳐주실
0: 나님도 용타게 지봐
1: 레스
0: 가장작전성다도로리에비통도대유비야
1: 니가나 샤유
0: 교수
1: 레스
0: 진용왕라
1: 로
0: 쇠주유비
1: 유
0: 나강루조
1: 샤라 니도저울라라 쇠주기야
0: 小罗，喏，亚秋的，喏，亚秋，伯母，工作里出去路大，今天做公司营养管不着吧？看看包给请这小瑞。喂呀，今天今天做第几单子？
3: 平时业绩也好些呢，你最近他这些能上去，顶着就那些人做老的怕别人呢，大家都紧张眼不是？今天做些呢？
4: 给些给没？你都走了，工资俺最累没了不讲不是？你还是许多给他去？俺这许多给没别人，俺最进入新马的生不得个，干脆俺做那俺最出别叫大家猜下算账，军队个做完了手机提给，俺最缺许多给不？俺这许多给你，用啊！
0: 前几天要买些，俺俺是城管的都有。
3: 给这些当个节目多，对他。
0: 让俺里面过来啊！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俺里面过来。让
1: Lis, 키랑게송다.
0: 장고시에나. 네 주디 키랑주디네 라브다. 키랑주디 괴디 괴라. 거리 도셔 말비.
3: 다그다.
0: 장매 무유망고 디제다제 키랑주 강부녀야디. 키랑주 강부지 골때 뭐이. 디 키랑주 저저기 싶어디 말비. 키랑주 쉐다. 제마시.
1: 쉐추사 판제시.
4: 무유마시. 저거려마시.
0: 장게 쉐다. 간다게 대든 집에 내든든도. 키랑주 탁주 쉐고 말비.
1: 네 도주라. 나즈 탁주 쉐고 승비. 이네 탁주지 봐 뒤쪽 거 봐.
5: 뒤쪽 로지 제빈 등도 담은 거게.
0: 디테일아. 네 호주 섭지 지진이 시에이. 주보 냠즈 쳐야디. 간다즈 쳐도 제라. 장고 와 집에야디. 사브리 좀 봐. 제군 미지.
1: 더리.
0: 이네 강에 가서 이네. 강에디 탁주 쉬어 말비. 시마도 네 줄라비네. 그때도 계속 희자.
5: 쉬자.
0: 야고 뭐 준비나. 금주 도우지. 咱们 내가 야고 제용. 담부대 검출 개업이나 변도 하려지 주마 조건에 라이어토비나 야우카츠요 마시
1: 니도 줄라 계란게 수업되게 니고스스 두스나는 구르베 계란게 가서 뒤즈도스나다 구즈 시베 내드되게 아주 한교 다주셔죠 용도고요
0: 용아 장게 드제 세우이나 줍디 부지

0: 야쇼.
1: 소정라. 니 당고 생각삼담이. 너래 너샤.
0: 겹초래가 님지래 마제니. 어딩미드괴.
1: 소정라. 나로신 코스능시 고일 단다.
0: 저그리. 전장게 장게라 조진빈 세제 저 두고 가죠.
1: 소정라. 나나 니가 그 치슈나도. 기랑게 조진빈 푸베 수녀기간 실주네. 니스쇼.
0: 도동아 자기 돈까지. 나오네 얌세기. 상당 老조 天开谢谢你吐灭吧. 기니 마샤미 가리나.
1: 간당아 콘

0: 장아님도 마 영어 두게 미신하게 돈 갈승부리에
1: 수대나데 년나와 등매 야매나 니스토스키베
2: 키라니 영이 좀 다치가 용바 야나 가로 직제 밀면주우유 아
0: 喂 让开猪妈去啊 给你把这玩给美的
1: 他的这玩美呢几妈美冲过马西 我们这么多这玩鱼也不行
3: 不是 罗欣 你到路边的地 让开张妈妈了这玩钱和三路地 老婆兄弟下笔呢 批准老婆兄弟的账的
1: 我账的几乎没子 批准让妈妈了 你也拿我等美
3: 你问那张张我等过三句话
0: 给几地当大爹们说 罗欣给孩子多 미슬로진게 뉴이 디구기 전여다 주도시 란데다 중래카나 대야무도 메바
3: 시 묘묘 이장이 니 수초임바
1: 나 주 묘묘 니 초 인고주
0: 하스데 규다
1: 용아
4: 오세
1: 이네 잡고시에너 나 데리고네 통계 치르치스 니 도조라 경을 치네미도 장시 화게 타주모도베 니수 차통기 도기 타주나스 기게디제 나이

0: 가르쳐 줘.
1: 됐다.
0: 내주 가르도.
1: 장도다. 필요로 줘 봐. 아라 돈다 되대나 수탄다르샤. 접소 님도 아라 통쇼르 왜?
0: 만주다. 라우저게 좀 재매 바디 아라 통마리. 된대 된다 요리. 저 내가 드셔마도. 겨치.
1: 현 삼시 주위. 소날 믹스 왕시어레 연 갑스 요레. 나데 고리 심무도 왜? 미드피게 아라 통대샤. 전부 총.
0: 수시에서. 다디레 시도 쳐 마리. 나 동한 파 로저. 저. 나 동한 파 로저지. 모르던다.
2: 예. 모두야, 그래야. 미래를 가서 담리를 도주세요. 이다.
3: 아, 다 통도스 마셔. 도스 망자스.
2: 라니에 좀 접기 좋아. 장도시 녀석 거죠. 이다. 로시.
3: 你都走了，突击了新疆了，工地给我们修起，我今天都写了水平了，阿家那个土质能嘛水平了，这里全上大家写的。阿拉东亚去的，他要米，拿垃圾看看土书嘛的，让阿拉东米了，阿这许多钱嘛的。厂回来阿这朋友里有张许多钱，我上面钱也有嘛的。阿里，不卡水源。你有，那不咋着我是，哪能谈到干活水源有，老弟给拿了俺吃的咋？
2: 아직不过你伢子，没啥多好说。俺这边给搞不松啥，今朝子都接不起。今朝子是刚开始嘛是吧？今朝子连了嘛是？你打，天天地气都下大雨打。
3: 阿拉妈他们呢，年纪也小，天天阿拉做了一这么些东西，就闲着吧。既然做你修炼几年的，
2: 阿拉东厂做你几不行，你都是一个。

0: 교지 굿지
1: 기란주 우티안이야고 주다 야리 집지이로 냥아스네 시주 시마도 나디에 허치가 용지 나 기란주 개과 용지 야리 겸 침게 입심미비야
2: 나 저 야리 겸도 비도 이네 미디게 온유 사다 주샤
1: 내 주 하루 유비네 마대지 계제 야고 제비나 다시 좀 더 기여 마시 도시에다 교주제 야리 겸지시 뭐디 제지래 종가나 주르다 계제 기나주 야주비나 너무 좋제 좋제 제말이야 가르치에비니 니엘 김장다 什么不住做什么当不成

0: 도무디 타르 고마돌라 저랑 제일치 뭐래 겸내시스
1: 타르 고만조 아
0: 저 저마 뭐라 제일 규다 신라요
1: 저거 댄시 말로 아 범준주 진부당가 조사 나 기업교 신상바유
0: 어 카메 喂, 阿姆拉?
2: 不,派出所?
0: 去了两个情侣, 恰恋人送的。
3: 两个情侣? 你说开了那孙开车吗?
0: 你说车给你读, 估计送到了姑妈学校。
3: 啊,那你洗不洗去? 不,你也让你洗我, 你说退队对不住, 对你学了吗住啊?
0: 儿子阿姆拉, 开让给苏姆的这些人快用谁? 我躺得年多不大, 你最乐地继续给你们去死。
3: 没想到许多没, 让你说了他却没用啊。
2: 苹果拉不出去没去, 拉不出去退所呢。
0: 哪有找不钱的业务员的事了呢？看了劝你嘛，你不去，人都拉不着亲不的。
3: 那他们大官人是俺心里这些无畏。
0: 我也罢了，能行，伢大的心碎着点对面都敲垮了有谁？
3: 现在连看钱去多。
4: 这是我的邻居，姐妹朋友用的。
0: 哦，阿姆拉，阿姆拉，哦，
4: 既然给俺我得是点难的，到底哪样做啥事？这是好活事。来，钱先给的。
0: 죽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0: 우리 랭기 다리 등기디 나 도담에 베긴지유 튀기니 주가라 도담 내부모 전부다 김고세부 숙심 매사 내주 다 없이 제자 저주님아 제부 제주나
1: 흠 순쇼딘비 此所起 俺嘴人倒别回救小别经济 他的都是没不差不行 让俺东港所长的监律所也不对 俺这次就局长给监律所是马行 那嘴的 俺让这集体崩干了 书记年不是啥所也不行 大姐呢 你这是当兵呢 那嘴的他去偷了呗 아! 제사장
0: 주장라
1: 내 주디 계란 주 연락 주 라우리 라 주장디 근처 시에서 유아
0: 주장 주라 제부제야디 나 주 계린 주 이는 예체는 단다 제부제야 고르시야기 두주 말시야 단다 머룬 호사진이 가시기 자돌 쪽담 수지 퉁기디 배제니 망조를 인구 제제 시슌다 인도바 군시제 주고시 단도 등기를 잡아둬라 모두 졸린 지가 유장 내셔는 단대 가족 외도디 남산 닥세제니 내주 유제 세세팅디 소시 급대두 수익인지 근제 시키고 유네 다가 장키 교시 깊숨 시기매라 고양 교는 등급매 모유 내주 망조를 시에니 지조를 지제야 유입치기인
1: 용아, 俺们在七天总中组里，从一级的局长宣布离任性给国企界，这次宣布党，这些委员领导，这些伊拉如果说参不卡给，全部都打结收的。并将伊拉局七岁处给主任宣布陈小静给，两个兄弟要见你，感觉新疆俺东港加对接近，你就得打结去。

0: 야. 렌다. 라인나 딘제 근데리. 칼라마세. 니모코. 춘도 통메죠.
1: 겐라. 응아. 응아 칼라스타. 믹바트로 수마시.
0: 삼로망고 딘제 땅마리. 케시네 주디 녜르토르 케비네. 녜 녜주 칼라조에 메시마소.
1: 겐라. 녜 니키랑 건다 쇼기.
0: 하. 처음에 좀 마셔. 계속 건다 러고 있나. 디녜랑 야 우중토 요 말이. 나에단 고 생각님이. 심기미도.
1: 처음 아래 좀 왔어. 자고 드시라. 창고 다셔 준 주제. 나도 가 다셔 준 주제. 디네 나
0: 다시 해봐. 라미지 게 말이. 다들 내 주제를 잘 써두. 창마 인제 요리. 다 칼은 유다. 칼라소.

0: 야, 좋아.
1: 라니 좀 알아봤으라는 저 근처에. 내 주디 첩지 못 가서 이메신이래야. 그러니 냠냠이 없는 저 근처이나. 계속 이렇게 하면 얘기 냠부디 저이나. 돌로를 찾아내 접고 근거지. 장게 동배 보면 친구디 내고 장어 좀 여러 번. 디딘딘 안에 배워 세 말이야. 머신이 이렇게 하면 얘기 냠부디 저 인바 찾아내. 그러니가 뭐란 치 찾네 봐. 걘 다 교육 키운 말이야.
0: 오늘 가서도 매다. 뭐라 표진상 언니를 탑시민도
1: 뭐라 리브 탄탄 요마지 지고 지무당가 다니엔 요르베 딘데 후교 차라
0: 주베 뭐라 범어치르다 뭐라 지무당가 조사 언니 기브 교고디다가 조르베
1: 딘데 인비네 뭐라 순수 톱고르바 로신인도 제제 규르 무치 요마리라 냠뇨에 요마지 이네 랑아 동간 로게스 디에브다 균시 딘데 제심메베
0: 아 레로닌 도빈도
1: 레로닌 도빈 바크도 레로닌 도베 겐키우 마르베 내랑시요. 다리 어떤 다들 로싱게 겐조 키우시. 라인의 터마시. 레로님 돌관에 텐데 비지.
0: 나 비비나. 가셔오세요. 네 아직다 보고 근데 속으세요.

이다 참 요스되다 디린 상무 대기에 당지 개신이 되지 겹자 지하유 종기지 주니 지든 속중 수니 리유행기 내 주디 무엇 딱제 신예시야 빙장에 라주 셉시 주기 주린 쉐부 전小지 디린 칭아 대피제 상무다 조리나니시 상무의 주린 쉐부 전라라 그 수시

0: 우지, 보모, 랑창가 디디베. 디레체는 용마다. 능미네요 디에빈 토크체오리. 메요빌랑의 케미는 안가 비우는 거다. 신수에.
1: 공무수면요라. 지망하래 습수체처.
0: 습수체자 따다르시야. 모리라. 기랑 참은 수시 좀 내지르시야.
1: 다제나.
2: 뭐라 아니에 참은 마시. 니에 참은 좋아보시. 라유 나 로브제 데모호
1: 머리라 니기랑 차로 주제 도스 디기히 레스 제니키나 공예 영수 나 뒤주 정승키랑 다가 연초
2: 고야미도
1: 메요라 키랑 어 쇼사 유비에 你莫离了，先帮他休息。哟，他在哪？多少年？今天给的莫离了的皮肉，可是两天送的，我先帮给侬送的。他在哪？
0: 呀，
1: 嘉诚啦。
0: 哦。
1: 你这对你送几个莫离了了，可拉下去休息。你们几个都得送的，今天给卡的皮肉当哪着？
0: 用啊，落地不起。
1: 莫离了，叔叔遇上出去过夜，可是我的妈当皮呢，我送的，你爹那看你接不着。
0: 苗苗，让听着心思快不了。
1: 去让接不着的。
0: 用啊，
1: 再来拿去。
3: 矿个的，大姐说中个，大姐前面念书哩。唐天文呢，落心了跟着土司点开切出哈。听落听碎了心呢，落心给连嘴说下。
4: 新疆阿东干了，你最先不听这些差不是？你妈个路易准备阿东干个名地，托比亚个托大名度。工人们呢，国家不比亚个，土大结实。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바다 너궁 가봐 너치 약스 된바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人心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셴 유비 셴셴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길 니동치 권불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아씨 짜디나 캐스트리지 야제차차샤
3: 짜깜부차다 식즈코야다 수강으로 골바쁘디 장마가사치 제가 로게바 줄 짜줘야 되겠습니다.
2: 로게바 줄 짜줘야지. 오늘 야우스도 뭐 망스는 게 짜장스도. 예 고스탄 양스스로 차스.
3: 당 저데 짜스 전동데. 리나 로리아 가지 시작한 거 나서베. 수주 유배니 면서단데 망고 열바. 제가 제 수주 쇼교되게 가서 지도다. 로게바 줄
2: 짜줘야다. 짜서에 오늘 야우도. 짜장자다 식스 포고제. 제초도.
3: 또 짜깜보다 수주 매매 전난데네 제미도. 제가
1: 这主要的这所要管呢罗家把住陪进来罗听我人光感激了国家当出去的无影团结三百四更狂在感激了国人就等过来这么个感激演员在狂在国人那种人物他国书国音呗通中级培育通中催促能力您对能不在意那段乐器团结七落七错明道了啥期对的那家的文笔就培对动的也多好几度其实让给文笔的答案记不是呗
2: 哦，这个是啥？罗吉巴追这边推动啥的是的？混队员养不起不起多，对不对？这不对，也得这送咋？追呢，说不说接，假些得命多。让给对的，说不定你就可这么多。罗七就可这几个去呢，连不起不起就多啊。你俺们来了，罗吉巴追这边推动的这些员员，红衣不起不起就是。嗯，俺那养不起就是，敌人其中俺们那么多，罗吉巴追送个那进牛花爪。
1: 永安永安，这是罗吉巴追从个宁远嘛多呢？罗吉巴追给起从个宁远呢，这不是？他是几个从个给啥呢？他是从给邻国努兰总结不罗康去努归卡追罗吉巴追从康。知道卡巴，连我也估计，处处记住，处处记。那么是长长出队，穷队把你个，困个些队，独落独困些个，干么的成就？
2: 我也怕你了，追送南墙也不是容易的。一年，你可能你跟这些人也比我们先嘛松。罗吉巴中年呢，大大一些。罗吉巴追送南墙的墙头还不起土，东多也不当破啊，比不上几块了，别给轻不加土呗，破当给熊，看嘛，平时做给看了会怎么了，看用给追送几土吧。天马山追送古东的，给不也托不起水下。
1: 困个关那大大一下，罗家把住住宿南墙的，爸妈陪呢，我宿着啦，生个爹找不起用途。罗家把住给这村安居呢，俺女能够各宿熊。知道可吧？连我也估计，处处记住，处处记。

Rimshin Shurshin Be Churenki, Changar Cheuwe Gundu Jukjiwa Tsunji Yuching. Chue, Kabe Dambe Chulam Shangdi, Chunangi Tsesola, Tsuneki Kogeshi, Junyu. Rewe Tsogi Trujir Dambe Kalunga Tobjong, Shibuliani Dawe Lungchen Kotob Cheyu. Sogwe Togangki, Sagwe Nyombe Sayimni, Chenlonam, Nyoham Chepse, Kharti Dawshihi. Keshi Kedangki, Chizhe Kuyo To. Pesung Sogwe Ngokhebni, Rengjongki, Sungma Jigtan Jala. Dongrin Junxingki, Nazi Shigyan Chubde, Kwanzu Sashin Chegwe, Cesola Denne, Kuyo Di Sayu Songshihi. Dali Noor, Tsuyi Nyegorki, Kuyo Nyombe, Damre Todo. Nga sui ni gyebor lebe tujinam ki gyebe ki tuyen tu seda mebe chilon ta tabzu chifu. Wanya, kwanzu cizuo sabi deja peba tan tuyen ni chuki dienbe tuzi shergu rigu chenpo chishin yed. Chuki dienbe jidu ki gwenki changar chomne yar ki tuzan chergu chari chi. Keshi Kedang ki jidu ni, jikche na gazi chewbe jidu si yinsi. Wanya gido ki chewbe jengyu nam, changara chwe ni nyugu bishin yuwa ta. Gungen rin sokjo chewbe nushu nam, tada yongsu dunbe chewbe tuyla libi yinsi. Namshi rimshin choro chima ta dun, Keshi Kedang ki chuje mala nam shurgu tsu yuwa ta. Pesum tsogwe lenshiri ki, Kam sene sebor kyorowe banzanam nile sejin. Chwe leba tanga cha zadan rimshi ngwenboro kyorshin yir. Gungay rin nido yorowe sokja nam kalera nile seba tanga. Chugi denbe jidu su chungshu tuyoboro kyor yuejin. Kwanzu tuzi sargyan dira sumo shugyu taji angsar chesin. Soja Gengam Chue Ki Duma Tsangba Ra, Kwanzu Sosor Wang Uwe Kimshi Chuma Re Nyege Yue Jing. Kwanzu, Rengi Ki Lo Chue Ta, Rengjung Ki Nengjin La Dene, Digara Tsune Gyube Ta, Ngozar Chewe Ceso Ki Demgyu, Dwe Shin Yue. Gengwen Ta, Koryo Pianzun, Shugen Tebe Wang Ki, Na So Togang Ki Pyusung Sobe Sakam Ta, Gengwe Tuyongkong Yudu Joki Nabatani, Keshi Kedang Tu Jigdu To Nguyen Tu Gitu. Keshi Kedang Kiya, Rang So Su Tablam La Dene, Ne Di Nyaba Mebe Ceso Ki Ngo Cara Song Xin Yue. Masi, Nanso Togang Ki Gwen Tu, Hajan Rinpo Yue Rung. Wendi, Jilong Ki Kugab Tengzin Che Di, Chenlong Ki Mwa Choro We To Ne, Zadan La, Ngozi Gyegyu Chedu, Ligyen Byushin Yue. Keshi Kedang Chi Yi Jidu Ki Namba Rimshi Ngozi Chidu Tu Zhoxin Yue Bi. Zadan Che Mu, Rengi Le Wang Uwe Le Che Ki Tuisan Di Sui Yue. Jue Mu, Songge Zhobe Tuzi Su, Cheri Na Zo Zadan Ding Tu Lebi Yue Jing. Zasun ki, nima ki tsuju kodun che yuwa ta. Nirishin tsar shin bi zazob ki, kwanzo ro, zaya le yu gyu gipsun li gu shik kodun che yu. Cha ta bao su gong chenpo yuwa ra din, su yip zhimi na zo ki tuje chue tu guk tsuju ji nang ki yu bi. Teni, se tsuyo gen ki chen nga kwanzo ro dir guyo bi gyung zan yang shi. Wen yang, ri gyu gyung zan chi bi che du kwan zui yang tsune gi te zi kong du qu yu ti. Te yang, se ri la dim zhu mi ji bi ti shi. Cha ta ba wi ngwen ni se zu rungwa tam jie tang lian chi gi yu bi. Teni, kwanzo ro mi se du yu bi pa bib ki tsu dap shi shi.
인수 쇼젠 옴신베 자단기 차라니 그건 뒤에 최도 치질순기 세추게 지인베 뒤지서로 닝게 초나리바타 뛴 창매 도스 체계기 나사사니 예유도 중요 왠야 팅자 제바니 큐모 모인베 방가르 제시 인신 코베 다다 세레 주신베 자단 차라기 출교 제교로 나와 부자면 동기 대중세니 코베 로다 더 말해 봐라 차라기 카세수 교류 사업에 경기시 차라기 심리 유고 미드윈키 세린 뒤에 토샤 유에베 양야라 파르고 제베 삼바베 도쇼 젠데 체우에 자웨 듄토 팅자 제베 꾸레니 공가 돌아 슈바타 케바르 메주 뇌동 자원의 체메 타라 차라 순하게니 세라 샤디 푸르친 임시 탱자 제베 동해 코도 베니 로데 폼베 최수 자르 왠냥 최소 쇼르 셈베 로다 라리아 쉔더 메라 쿠니 냠투 가르 응앙 자당기 크인수 남함 제베 코게니 티베게 지순기 손에기 독주 공원이 교육으로 최소 사바담을 손에 최 시원이 강의 유체리 넘버를 개우에 속서더비 이마 도토 네고르기 지부르토 샤와 세르진기 교조니 고베니지오 자단띵토 대부로 교신 유바타 사르도 개비 뉴고 수비 권조의 제도기 동네 세유 보사르 제우에 퇴지수 권조의 군계기 부족 토부디 표현에 전잠기 넘실라 참비 보사르 제기유 지게 면도 나바르 시에징 모자 후보르 기에베 투진디르 최소 유도 조기 벤주인 기자르기 도다 젠단초 샤와 포리 로중츠 차라 균제 메바르 기신 유에징 경료로 건전남 장게 피해 투비 교조기 니지바 시에투 교르기 유 니지비 까다와탄 듄 교조용 카조 교르디 경리기나 최초수 定居七星月

남시 감시 체육의 난소 도강도 추니 손에 넣고 위에 계제에 튕고 시긴 다와 시바라 장계기 창초수 내비 다진 안링키 강소남 니르신 초론 조신 유에비 남시당 뒤에 쉴고 초유가 탁다 강초 장보로 제니 깨교기 사제 규티 다신 안링키 농무수 퍼디유 穷那么的个人，你们怎么穷呢？大理诺尔粗衣，几个你的三百钱。

지구 숨은 탑에 급수. 총종 개별주가 가장기 도업침부 유지. 지리 예동은 예우에 주주 질문디 규모기 도업주를 댄스 신의 리주 용도. 콘츠 교수 증이 롱보의 추 재념 대변은 법신이. 다와 시비의 덕기토 소부의 캐시키 댄지가 나르시 장점 유지. 지무 지대 타동 리메비 지두기 스시 지모 갸티드리기 나바시 군시 유종 디가라 기베 치바라 리비 총총 추 초와 게렌 토바 총 유티 스시 유베 사자라 세리 유메바 총총 추 세보르 시기 테르디엔 총총 추 시게 난도 리비 주리라 덴니 소답치기 텐지네 로고 총시 토존 치우베 총총 게조니 총총 리규 추네 수봉 총수기 공무지 인식 총총 개조 포리기 심세라 루스 배치 로드 최후의 람토 슈 코베 전이 기로로 법에 총총 무린디라 자동기 초과를 참네 전이 기 태매배 지와 최답 제보단자 습서 CC기 코멘 취소 자료 유효 총총 무린디 알렌 강의하고 캐시 캐딩키 지구니 초기 DMB 투사시 민비 니구이토 초와계겐기 소자츠 네바르토 투응이메라 댄시비 창아라타 치룽기 넘시라 콤주토치 독숙치에외 넘시키 총총계주 가마츠우위 콤탑 곡탑니 총총 포린디니 체적이 총총 효조의 최애토 캐리양기 넘버시 문신이 퇴동기 지류니 코베응원의 주나 퇴조의 자차부 이인비 코베 퇴조의 텅진기 전일의 왕후의 감아치 체디 규베기 랭겐 지부 리주치구 총총 프리기 라리야 닝도 첸비 지동기 초가를 첩유지 총총 무리티 지동기 중간라 이슴 공이 냠르티의 낭도 쇼유시

예게 땡기 차해 진데라 나즈 코바라 차시마르 셰베도 고딩키 시마르 츠지 마르도 타마시라 쿄르드니 차세 게베 왕기 임베 데니 나즈이키 지도 제노 시시 머진 첨부식 고조첩 유진 타메 게가 토벤데라 차해 지무리키 제와 토기 차해 지무리 로보르 돌레베 왕키 프르체오 와르키 머진 첩어 테마니 동고소 유진 프리츠 조조 카치니 머진기 남아식 되어야겠다 차시 마르키야 마르티 차포리 시기 추진로에 오 차시 마르키 머지 남슈이시 텀지 레마 제바규 차시 마르키 소소로 왕웨 개가 통모딜란 유베 코베 나르게 탄체 차모리기 감투 자르 유조 차모디 코바라 조나 칸야 메베 최딩 텔레 게가 팀머지기 자모르기 이심 고급체 유시 밤니 쇼겐디 조조 뒤에 최유베 강도 레비야 자포르기 칠비 동기 데니 밤니 켄라 통초 제비시 Parzendu, jirdan nyesu gyakun mebara, kale ka yuebe chasi maraki lariya tabzuy tangin chi. Migdungi chapurindi paratadu ngam ngam zikziji yuero. Tungay to koni, chizi nangdonshi yinbe, chasi maraki singamla tenne kade pamye tang yuwa tangja. Kobe, ngargeta, popa kanya mebe tone, lariya, chamuriki jamtu, lebiusi. Wenya, chamuriki, kobe samba debu, alenshik lo meusi. Yi chokme, zewam hato paratu, manzindi, jujjikime. Chasimariki, simpongi zhwati, tu namshila,

Masi Sunboro ne topzam chung yuezhung, tini rizhe pungba tabu gange chue ne dodo zamsi gyawashi. Nyang huazi yi, dogyo langtse la jiri chukchang singi yubata. Te lambaratu, kaji chung uwe chunglam ki chushu chenpo yuebe. Chakshu che uwe chue, nyang huazi te zho uwe nyaga chenpo yu. Te den niri ki, lubu yu yu ki chunglam ni shuk liptab che di, 차도터 추제 가기리 죄터치 디루 람르 모규체 저니 기진타 체소 양안인지 메베 짱버타 체린디 츠 카세수 큐르규시 냐치기 소쇼 유루 코베 직지바 체자 망부 주슈기 링게 리그룹치기 유바타 가제 체우베 도쿄기 주슈 링메 냐 화지 게베 시르메 사르게 리부 용구 유바타 스엔보로 데토베 냐 화지 정이기 리부 네다나 신네 냐 원남 추슈 총우베 참에 추난 동구 유시 튀티에 급수 군데 정무 용수 소조 체베 도슈 남 직지 체디 Lemkyu tu so shurgen tsu shigyu gyunzin ki rewa chusu su minzhuwa qie yu shi.

0: 인다 리밍아 냠니 낭초라 리미 루치다 십제가 낭초게 제라 딜루기 나와지 나와 대부메바타 나와 소케바 스타출랑바 주준 야바소케 내주 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치탄 페다 나와 우주 타고소케 나와 내주 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치탄 페다 유파 나와 소치칸기 나와 먹바타 나와 장스치네 제라 딜루기 나와시지 예용기 무지 통다 예시 리밍아 루치다 십제 냠니 낭초 나고당 나외네 주 유지 유파 나다 나외 소치칸 페다 대단 루치 카바 내고제 고지 조치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동기 냥젤라 후가 민가 기타주
1: 네쇼비 뒤지 저블리 양즈네 큐베 문디 카토 양차베 하세 뷰리 기자
2: 야 민김베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 약속 된바 고나 구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셰셰유비셰셰뷔치라겐린휴카바앙차레워게구지추숨구구구추숨산예라스냥첸람후캉면캉키니드부살베카쥐칭비탕나녜디탕디네시그지루므체디쿠요카쥐칭비탕나녜면제총캉로고총게니동추권불람포가룹총탕부요카쥐칭비탕나녜면제총캉
4: 미망부지게아양냠주네홍보카르콩고요세치기예데비나링고대당초에타르마탄젠과그군가홍보디비제베레스와홍보디요디토부송다젠과강베츠도마잡타티톱지레야야양우여바디네강바깔야마고타우나마쇼베체주딘데도가예데비나치랑토루데병안에디시나
5: 哦现在这些嘞南京领国大街很多的可能呢这那么我路是那嘞那可能可多艰难哎啊是不就许多哦呀等于过去许多但他留很多的我们的学过很多啊徒步北部仰部初步
6: 하장게야오두스몰힌제공칸상탄다닝공키에남싱원더쇼임첸괜추라남탕네림신첸포망보코듀추장창주디네숨파르메르쿵칼라남탕네림신첸포망보코듀추장창주디네니파르 삼초째라남탕주최장창주두니레고기파르캄바르남탕네림신첸포망보코듀최장창주니레고기시파르네동추라남탕네림신첸포망보코듀최장창주두니니파르륜제라첸포망보코듀최장창주초니레고기숨파르 소메라 젠부망보콜규 최장 창중이네 레고니 파르 저기입출라 젠부망보콘의 림시남 팁규 최장 창주초네 나파르 보종라 남팁네 림신 차부슴진법규 최장 창주께네 나파르 메도라 젠부망보콘의 림신 차부슴진법규 최장 창이석숨네 조숨파르 허룹추라 젠부망보콜규 최장창출구네 직파르 마르캄라 젠부망보콜규 최장창주영네 레고오기 나파르 시르니추라 젠부망보콜규 최장창둔네 레고오기 나파르 허리르 남팁규 최장창구네 레고오기 나파르 니마르 젠부망보콜규 최장창군에 레고그 추파르 가르종라 젠부망보콜규 최장창 듄네 레고그 나파르 不行啦，那么体内人心真不忙不可丢，车站长接你，来我给我拍了。操心啦，真不忙不可丢，车站长姑娘，来我给我拍了。
4: 体内天明总堂充电卡给你们写我的事了呢。想了艰难创业的卡给你们写我的事了呢。
6: 就读江明在康熙老的学过人，天天呢偏到古别菜啊，热食瀑布，热灶大个的炒菜，中秋石龙吹金棍噶，遇到南街鸭肉汤、鸡肉汤、菜木汤不忙，怒强汤强下的块头豆龙醋，下路汤红肉鱼啦，龙不当些块下，
4: 什么人家那么喜欢的食材了。

내디니 차님 토제 갸증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급 회시 디가르 긍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지규 비싱 시드윈냠네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숙제 따당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시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시시 양 조, 초별 사태의 구도 협진 갸중 의뢰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지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싱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와 뒷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싱 장모 예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이버타 주문실 경주시 자와 경주 기류 기재 지게 숨주 수왕의 승급유 로숨내 18 송두 경주 시내 날 숨바다 숲을 징채라 미 닌 학잠타 기재 지게 숨기네 시계 8 승급유배 리기 봉부 최내 숙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滩金边浪板渡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浪滩迷人味咋当脱了？养那果果呢咋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边拉通瓦蛋儿果通的对不他？ 급지 보배 킹배 바우싱 제왕러 고미 부르에 반냠 식물 양러 교수직내 초여 곰시 유해징 교칭월 양안의 개발타 교칭월 양 이슈 숨주 유해라

0: 아가 미에 노샤 쓱마사
1: 만일 안 깨끼시든 제 셰셰 니게 이스다 칭미도
0: 니에 무이 망스라 러지는 아비 메시 쳐와 삼주 라부마 시자 간수이 겸네 쇼쇼 브리샤
1: 걔는 팍팍 시비 아 말아줘 나흥내주 하고 매베 나 좋아 컨저스게 해오래
0: 너니에 고차고 시라 마시도 니엘이 괜찮겠지야 무요 잡채야디 개체순 바르베
1: 단동은 잡아라 꼬르 마시 니에 정국에 괜찮겠지야 하치 나 못청 마시베 아 지마 청소 나 동안 컨저스 대용래
0: 잘해 담도 차지
1: 담도 쟤는 김사디 채도 마르베
0: 걔 총수교다 아무리 예사송
2: 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力年前年一大重庆云措体

0: 对自己，这张也蛮贵的。我讲完了，你也吃当地，那我吃呗。
1: 让俺要是啥吃些，扎姨让俺也适应的。
0: 嗯，我讲完了。
1: 嗯，
0: 俺也是要开的。
1: 嗯，到时那楼主的，让俺看先会用的个。
0: 嗯，用啊。
1: 扎姨，让俺老张嘛主要开的呢。
0: 我老早住你对面多，
1: 卡里呢？
0: 阿皮当年没输过杨梅子，你看你了没人杀过谁？
1: 佳怡，让俺男说不清对有年心的，一年谈的让个女不打钱，男说不清我生的，旁边那个去没在打几个事，你看是有没心思的？让俺老早钱都不就要钱，现在忙过家，如果你吞吐不赢呢，新年让俺了对了没好心你的。什么社会那些事情的，谢谢你。我呀，要吃啥，忙吃啊。大嫂，
0: 嗯，
1: 忙吃啊。
0: 什么社会
2: 呀，张姨，让俺家要吧。弟弟，这钱不是，多少大嫂给的些？
1: 你大家里给不是？
2: 家里给不是耶，是大家里给吧。
0: 什么时候咱孙家买是当俺瞧啥么清？
1: 是孙三去送伢去多，没大家里给不多啊。瞧过是吧？身为亲舅哥不打招呼许多，
2: 俺亲舅哥对咱来教育是大。大官那里给的一笔代表，做不定这岁下。
1: 佳怡，
0: 老，
1: 你也让人扎住我啊？
0: 扎住我了，老三团队俺扎住不伊。
1: 哦，这一年让小，这主要的苏主要是的，没给个长着的。你妈个人就创造出药嘛是吧？谈得老的出厂么药的，结账打瓜果主苏主的，俺人就给个长着托拿去的。
0: 杨啊，
1: 这，李大，
0: 张毅，睡起来，俺
1: 用啊用啊，用个力巧啊，
0: 力，
1: 这边进下对打打。何西，何西。
0: 那是登记，那是登记，可你去当俺那是登记，
2: 可你前面系统没多，怕了女婿多得去啊。
1: 咱们看邓宇，干多少事都，
2: 咱们去当面。老有名的，
3: 我自己收集完了，去拿一批呗。
1: 啊啊，
3: 叫我收的收的，张姨收集了过家呗，要走。
1: 我来接去。
3: 收的收的，收起来。
1: 用啊。阿哥，你也是新举手的，看见的给俺药品。
3: 收集完了，你也一个心买吧，去拿个店内好空吧这。
1: 对起对的，张姨给民贵些。老胡今年给起现金，看过鱼死了不？泡沫可惜啊。街上去让人瞅见，他见多啊！
3: 啊，这旁边天天看起我嘞！啊，说句话啦，去让娘子算算啊！不过民国也不知道怎么的，怎么的是吧？
1: 阿哥，让开始生不育没，年薪个月，让来说说生主要的，一年，说说男个我有年做了三当过是不？这一三批土不看居民多，男若不起来钱多，怕怪把个扎钱送给属于要谁？不过讲我听着，让老张妈当三百岁有多个。没新年阿伯里面就七八里，我有过日不？
3: 说起完了，俺做那脚茶钱，这一年都多趟数。
2: 阿妈，现在钱嘛是，什么时候也俺做考古数嘛是，对的，这主要的什么时候也这就。
3: 这黄木电影呢还是还活跃啊对对的这个军的老好切切书给看见了让给民国人家要的呗啊估计到时你说不说呀呀
0: 阿姐完了阿姐奶奶给我生一闺蜜
3: 爹爹说错了别这么的别这么的
1: 阿哥大头皮要买的让给祖弟给我送我大身心军修切我可以的可以啊你这次多少年，所有都要去看演出去了，明贵啦！
3: 嘿嘿嘿，看得
2: 지가
3: 더 뒤도 보니 이거
2: 영아 가르지가
4: 가르지기
1: 현수 가르지기 유
4: 수중원아 한가 두고 인다
1: 진화 가르지기 유아
4: 수중원아 간단 앞에 봐
1: 뭐지야 랑 로용 배 탄대 뒤에 랑 스스로 답사 좀 말해
4: 난 내가 도지에 소축 슬로용 배
1: 근데 제비 제 셰시기다
4: 정제 나라 자주야다 이즈 비추 신의 시타메자 녜초 린제 콘조 펜토 업든 데 제유
1: 녜 자주야 제야디 창메 장자 토나 제로 첸 삼추 녜 디네 제 장게 디네 뒤 디제 첸 참바 아유
4: 수송하라 과로 좀 만나라 콘조 아지다사
1: 마자 콘조 장지 시야기 곰시 메자 안주 일럭부지 장게 디제 제비는 콘조 대회 장지 싱마 줘봐 녜랑 시오 랑총부지 봐 nga rang ge chongsha chi xue yi me di xin se ji tong do rang ge chu ze di ge ka ga le du bi na jie ma ne rang di ne xia la ting me
2: ji ge me jie bu ge bu me ni mao zha cao jie ke lian chuo
5: chu ze ge xi zuo du ge ni ta qi di kun zu de zhe xi ge di
2: 此不拉年是多第一天呢毛家村有开不有的村不是一年他这个年纪的规矩原本村上这都是一个不一样的也新的心思车长车长姐姐妈有不一呢你这等于就是你这等于就是妈妈推越妈祖你这当兵呢黄祖平村都家和女朋友姐你这等于王姐的黄祖这一句嘞昨天怎么会没吧
6: 무제 그랬지 그래.
2: 진짜 진짜 진짜. 대대체 주나. 장자터 남아체네 수태대체네. 대창제 교수이.
5: 홀 상담이나. 진대체나. 쿤치 아요.
4: 전부대 마무 뒤지. 그라즈 삼미야 고스도다. 중소 와야 조디 그래 아.
5: 콘토고야리 기극스주다 팬들이 다 그리 때문에였다 쓰리
1: 주린 구다게 갈수 유매 내 신수 기란게 장지 최대 야오마 체비는 개극기 팬디스주 롱주치야 요마리스 무요바 용아 개시 진짜 이나 나란주 감게 비야기 럼루스주리 켄지첸 근데도
2: 看见了，对了。唐丽，天长安住，接驳出租车组接，推个水泥，运不错，干么就去的。干么两米呢？新的结构不细致的，偏的，龙柱车要的。要的。你这些人要多吗？
5: 说完了，特别是他们那好许多。第一个人家就喊你去嘛。干么结不结束，从这到了家里呢，两只马车车个冲仓外头过去。
2: 你要多，中午送我送西皮的去，等我那特别是也好些些。
5: 你这钱要多呀？要多。用啊，主人古达，看上给钱呢。要多。云总，他妈张家红旗家业气度，创作欧元两个给他接不到，头三年的末日，俺最家里干部在这里打，拉他去屋里。云总，俺做顾客都装着，张家车上不打起个的，团在重要的，康北金头上么，咱们说过的。
2: 俺做创作二月两个呢，天气前面，刚么啥个冷露的，这是老有，前面团结要求大。这是老有干么子的事？
4: 对是的，有大事。
2: 这里俺拉不注意的，有拉不注意，干么子的？拉不注意的。
1: 这是老有子的阿种啊。
2: 好么，
1: 要
2: 大家先下休息。站住一边。
1: 啊啊啊！
2: 十位，书记完了，亚平。
1: 啊啊。
2: 修达，永安，卡里，我车子拆了一遍。
1: 卡里，
2: 等到阿家了，走不走的？我阿家了，走不走的？都，都是在意了，这住对上吧？你心里。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이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别居람털와 신别캐수야바 지조기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기레둔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꾼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쿨유라 닌달기공치네 롱쿨뚝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자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쿨공기쿨유 장자균쿵치바 쪼내쿨공수 고용이기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고 장쇼캄 라베춤미 카나게고 로숨옌 키웅고 컵게메베 젠치유베 미토기 똑살로체기 웅고 컵게교 꾸유마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용게 웅고 컵게바탕 권내 탄웨 민컵교

0: 진아. 촐라티 두고.
1: 하고 먼저.
0: 아지. 상게 카타 뭐 겸이 두고. 디 타고 제 주요 우리. 다 지수. 인다. 인다 인다.
2: 예, 겨시대요.
0: 그렇지.
2: 그렇지. 야, 와야.
0: 야, 야. 녀로 오죠. 와야. 야. 디발린다.
2: 야죠. 아.
0: 와야. 빨리 하시죠.
2: 아.
0: 죽인다.
2: 저거.
0: 어. 하시소.
2: 나랑 다시 해야 해.
0: 야, 그래.
2: 어디?
0: 가르치는 데는 쉬었다.
2: 네.
3: 진아. 정지 약속 그거도 와. 당고양 알아도메.
2: 어.
0: 장 가르치는 데도 쉬었다.
2: 야, 쉬야이.
3: 저거. 네가 혹시도 나 내가 제가 죽인다. 내가 제시. 아.
4: 유미소.
5: 계단 계단.
4: 하고 계자 체제. 뒤쪽도 침지.
5: 나도 지금 가시다.
4: 진구이 씨하고. 드레 십시 지리 자 뒤쪽 탐을 주다. 뒤고는 네 캐나 저 셰비. 쇠래가 역시 체유네 차가 제시. 제자 캐나 주 뉴체디 겨르다. 후다 전에 영어도에. 나도 상매 차가 렌토 전에 영어도야.
6: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차가 당아 러마리 이르호와 게래 야고 치고도 와댄데르다. 야고 치라.
0: 계속 쉬고도 와라. 내가 영체. 차가 렌
7: 전에지 차가 장르서
6: 오지. 지 라르다.

0: 야, 동시. 드레디게 그지 라우게 그르다.
1: 보더니니이다.
0: 야, 동시. 야자 동시. 양아.
2: 자깔아 가서 봐.
1: 야,
2: 야자 동시.
0: 그지. 드레고다. 같이 가요 봐. 잘라라니 오이베.
2: 계속 비라던 거이베.
1: 드레라. 저거.
0: 드레고다. 잘라니 오이베.

0: 아고 속였다 아고 아고 속였다 저 속였다 죽지마라 죽지마라 저 속였다
1: 아고 가채소 아고 가채소 요거 면도 하나준다 요거
0: 죽지마라 세스나다
1: 아고 그 뒤에 딘지 채소
0: 다라쇼가 저거 채소마리 겨우지마리 다들 뒤에 샤샤 제마대 자라겨 누구에 제마대 자라겨 누구에 죽지마라 아고 겨루 죽지마라 제마대 자라겨 누구에
1: 지샤 지샤 게 못 겨다 당호신이 갈세봐
0: 갈세래
1: 어 주도와 폐지 세도 퍼프자 삼리 없던다 당고영이 갈세봐 갈세제 두포매 신비인 신의 면주 제대여리
0: 아주 날씨다 개매 저우도구다 쇼호세비 니 알아 꼬마구지 또 여말아봐
1: 세도포샤스기 아라니구 도포샤스메 아고 아고
0: 아고게 여기 갈세비나 아고게 여기 갈세비나 여기 갈세비나 갈세비나
1: 지샤지나 다 무무다 아고
2: 바빠
0: 아고 아고 아고
2: 맞아 아 게 예세비
0: 기스 가르래
1: 기 가상 예디비 모나사마 피피체 당고 세빈기리 데데 한부기 비어시 심제 마치 냐람 사면 지체죠
0: 마기 냐제 가르가 마기 냐제 가르가
1: 아고 란차스는 예 기심부딘 제뉴 용어도게
2: 메다 좋아하고
1: 메다 좋아하지 봐 용아 예 메다 좋아하기 기뉴고 아
2: 제가네 메다 치먹고
1: 제가네 메다 치메
2: 자이 제가네 메다 치먹기 알레고
1: 용아, 너 뒤부치 네 랑이 자야간에 몇 억이 침묵하지 오고 아, 용어 두게 딴 니구 미좀 아

0: 지게 제보에 겨우더다.
1: 들리 마즈겸나 누구 겨우스키 제보 겨우다 뭐 겨우더다.
0: 나 마자 让你们还是收收的买吧。 他这人呢，让个走路忙是狗，俺做手术的给急什么巧的是吧？
2: 当俺俺做看这些，俺俺做肯定是他们女队的得不救谁，你那走路也不通。
0: 行行行行，走路也不行。我呀，参谋，休息一下啊，走路忙是给我们指挥人的得的。
3: 用啊用啊，忙大不个用啊啊！
0: 何是？日后拉这车给让教授还清楚。
4: 俺俺做推推也不是轻易吧，你日后收收的个走路给不下个。日后让俺日月岁的俺自己跟着是找的啊。
5: 阿家毕竟，你日月岁的，阿家现在不就日了嘛大也切土耶，能过点日了清贫呢，收收个车俺都不要落的。
4: 用啊，满桌是你清贫用。
5: 等到那个俺交点账目收了。
4: 熊兰哥，咱这到哪去玩的？
5: 哈哥，收据俺来给送给。阿家毕竟，这里咋准备啊？
4: 嘿，第一应该请，底下啊，明仓我咋准备的个？啊，咱这嘛先用嘛啦。
5: 好嘞。
4: 现在那个咋准备啊？陈明哥这啊，你们进来也是去啊？我。
5: 用啊用啊，难当不过，可以的。
4: 说起话来别算下，看见多，首先你屋藏不起下，要不是俺骗的。你这看这些不的，俺在给首先你屋当初的仓库里骗，马三爷打西边的，这边的人下，俺叫收尾期间你们还是来请幺妈的，老在面子上没来一个人，菩萨大阿木床垫了两个钱还清楚，那可真巧不着啊。你俺当初去给三元床最建立了，可把业绩，前上难的是虚无。
0: 建立了，
4: 大哥的，看多个公司老在面的人。
6: 稍微满足狂点，俺看看吧，俺这下去。
7: Let's。走，我给你打几下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这下不行。
2: 장마 시시야. 딱 그래 좀
1: 됐네. 맞아. 제대로야 망자면 줘. 아. 진짜다 인기 맛이. 제대로 망스 겸는 뉴욕 이거 좀 하도. 뉴욕 장마 시 좀 말아 봐.
0: 오즈라 다이나 뼈싸브지 디 독다르다 디엔년러 하베 컨제스도 서스우덤데 체크상다 체크년 스무두게 다이는 알아줘 레금제 코어버다
3: 이거 요리 독다르
4: 하지
0: 오즈라 뼈싸브지 슈츠완라 시다 광고지 호라 창무시샤
3: 창문감자 맞지 아 니다 체가 친구
0: 시다 니스데 오시다 창무시샤 시다 슈츠완라
3: 오지
1: 제일 망자 이게 말아 봐
3: 这车子，这车子，啥？哪个没下车？这车子，哎呀，这车子，哎呀，对对的，对对的。他们也是把女儿，俺们家马去，牛西亚的爹爹舅子去给的，你老三明的给当去，俺们家马去啊。给你了，可把农民都，你三月创造光彩下情况，俺们都注意，三月创造俺就提了一个人。
5: 이내 레와 하셔 쇼고 쓰달 랑가 데비 메자 아 히라 숨도
3: 아 숨자 쳔모 랑게 주링 구다 체제 유임서 로스 깁스 럽다 용데 녀지 자제 경람 친 타니그리 켄즈 감자 마치 아 녀람 산 락세 민 차가 친구
0: 레스 쇼지 와라
6: 르호 르호 르호
7: 쓰소
6: 아 진짜 레디 도마리 스스로 따가시다
7: 내 조가 나서
6: 뉴사무시샤사 총선은 민상부 다가시샤 줘도 알레디 속마리 요스로
7: 줘

0: 도스네 녜셰브는 시제 초간디
1: 레스켈리라 켈라
0: 로
1: 키라 도고 군시 라세미니 켈리라 이벨
0: 인 키라 소이나
1: nga ku kha da chong zhen shu ji ang tang gu wan yue yin le si de ji si da nga ji se si wu nyu gu khen zhe qie na lu bu ti ding zhe xia xia
0: lang ga le ka le ha xue ma le qian ge ka ba xuan da ge ru
1: ji nge ka ba ge yin da da mie zang qian zhu min du qian ran si da di zhe qia ya qiu zhe ke ri na la
0: o di pa xin zhe dian de ma dao xing ba xi
1: qian ne tan de ga ni me de tian ni yu gu zhi bie
2: ma ran zu ne bie le ge xie bu dian qi de me rong di zhe de za 띵아라조 레규므제 코브르다 다이나 뇨고 참고 시샤 다이나 미즈 고세 야나 참마 아라조 고르 요그지
0: 다그 제시가 다랑 수 곱디 부치
2: 예체나 아라스디게 카튼제 소소 송겹 채우다 미 야루요나
3: 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的领域要买人天天 다 용주들이
4: 아지 모자 아자 아가 키란즈니엘라 셈렘다 뉴구시야디 규긴신다 요르지 이네 키란즈셰베 규긴디제 자원에 막시
5: 모자 나라 정부도가
6: 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那，我在 지라즈 영이 영이 같이 왔어도 윤소 아
7: 哦,
8: 这是给我助理鼓的了所以。阿姨。阿姨我多个公司王中医你也谈到老子不吃药。
9: 今天是新的批准书记完了也从现在老子面前下个帖子。
10: 原本做三岁的话我们见不见去了哪里还去我的。你有什么事啊重复是你这么是不是意思的啊。小张到下去的。
9: Les。
11: 我在那里。
10: 要去什么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去要
1: 고난다. 단데 내주 제 취매 봐. 또 먹어 쏘는 용마시.
8: 조정원아. 마시제나. 시위진자. 고거더 조조 럭제민의 요마리서. 나랑게 럭제민의 대체용기. 섬휼에 대비지라. 다리 내주도 제체비.
1: 지경왕아. 세세우 뉴고시아가 규긴 가리면 다들 제취 요마지. 기랑게가 두주도 시제러나. 예 럭제민의 형제 제마비키제 제교다제 친이. 기랑다 윤서 지자유 친이 요구지베.
8: 장고쉐비나. 다다 내가 제슈디. 중무즈 넘겨르샤. 주와.
1: 지경왕아.
9: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도스테드 김제 가리 메켐부두게
0: 어 수조라 디데스리 유미스 제류 체스다 머제브체 겨야 망차자 치브지
4: 녀서바 제류게 망차리스
1: 디제 힘브지 녀 하코스 쳔네 제규 당시 되면다가 녀랑아 레나로 용두게
3: 수조마라 돌데브나 선이나 키랑 고죠
1: 용아 도시 시승아
3: 개능 맞이
0: 수조마라
3: 쳔네 주인다라
0: 주인다
9: 수주관아, 기생원의 유민주농 주인어, 계란게 다주 흔들었나니 난견나시.
10: 다사수 도야면어, 선진에시 라나알비스테시도.
4: 다다다제 집에 제부 둔주리라, 규긴 가리임에 싱마시.
10: 네즈디 나즈 로고체브 잡마세 군초게 람트는 거 역시
4: 단등에 주지 신경을 당리 지키기 수응아 주 의주 체통에 어디 있지 지키기
11: 바바 야면은 게 아자 쇼일 가바시게 봐 아자게 공세 진다 러브로 첸 만주 모티 서서 더브 주지
9: 요쇼 요쇼 라자동도 럽중 쇼시
11: Papa, tangat sunyu.
9: Ngaya chamgo, rani hajo, dushi.

0: 같이 클래스 위에. 야. 랑진 교토부 여자.
1: 보르 위에 클라마소스 러브이버. 큰 인미도. 나라 따도 진에 매자. 라나는 그저치가.
2: 전랑소 로스다. 랑소 레스나. 도도 송가 상게 갈 수 있네. 내가 왔다세요.
0: 잼 디제 마지다. 나 좋아 잡 디제. 가봐 로용 투우자. 야면 디제치. 랑 롱고르 추셔. 녜 서수도 같이 용드게.
2: 저거지. 랑가 같이 있으면 되죠. 서수도부터 봐. 내가 봐 용고. 랑소 마요노. 나 봐 용주 말베. 是吧?
1: 용아, 그저치스네 용아. 따랑 셰메다. 나 제시다 우유.
0: 셰인다. 오지 클래스도 섭섭치 아냐 큰 마설라.
2: 용아. 라이 소보 자그치라.
0: 용아 용아 라이 자그치라.

0: 야, 서다.
1: 요. 야. 서서도 군에 신부시도.
0: 예, 더불어 신부 요거 줘.
1: 미금 주심도 힘도. 장기 금주님 희지 같이가.
0: 아, 금주님 이제 줘. 폐지 내호다 제자 면저.
2: 你连忙啦，我出门送给。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근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근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0: 다시 저세 교과딩이 딘체 털어.
1: 디 다시 저세 약과 맞지. 딘당하면 쩨대다. 출럼 세다지. 지구디자 라야 금제 조디. 터들이 부디즈 토야 체도리라. 닌제 메바 켄진기 초도로 파주 수고진의 주도조 합쳐 디고지.
2: 시마.
0: 양심 아니었어. 어디 아로 아로 아로
3: 어디 토부든전의 사비는 식마시배야.
0: 경치 미케비야 개체형시.
3: 이네 이즈 그대치가
0: 미소 개체입니다. 미엘 미경
2: 훨씬 더.
0: 단대 뒤에 유즈보도 삼야 미두. 사무장 예체스 그래도 요마 요미제. 다치디 봄장 디겸 예시드.
1: 미즈 산체 개브로 전에 더도 급도 넘기.
3: 야 유즈 가도.
0: 혹시 더스모도 지소이.
4: 너 대부치 예 대이.
5: 평소 유저라봐 제시텔의 수고이 디 레이저 하지.
0: 다시 디 샤키 갸가 겹시크드.
4: 거릴레 왜 렌토 오죽어.
5: 저도
0: 아유
5: 다 죽다 지게 악 뒤줄렙지.
3: 장이 니 수인바
5: 你 langgao xie xiao.
6: 大人的卡片没加速。明道了，上期对的，那家庭文笔就不对动的也多好几多，开始让给我们的打，记不是呗？哦，记不是啊，老给把这就不对动啥的是的，昆队也养不起不起多，对不起，这不对，也给这送咋，追呢？ 섭섭제 자세 대응민도 랑기도다 섭등인집컨트민도 로치중컨트지게 추네 리부십치치응도가 니 암라라 로기바주의제비두이동디제신여베 콩입십치치용수.
7: 아니 야부치치용수 디링치중은이님도 로기바주의성가나 징용하조아.
6: 용아용아 게시 로기바주의성가능용하도네 로기바주의기치성가능용에 찍부시.
8: 다시 직접성강기사네 타스총기 링고 누람 중계 루칸키 누구 카츠 로게 파츠 총칸 지도 카바 레워 예구치 추추 직추 추추지
0: 아치 저디나 계속 주지 야제 차차샤
9: 잠깐부 차다 식즈코야 대수가 안으로 거의 빠꾸데 잠고 막아서 치르 제가 로게 파츠 저주야도 배주시다.
0: 로지파주 자주에디 오네야 오스도 보망스릉기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9: 당아주데 저수 전눈데 디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베네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자제 수주 쇼교데게 가서지도다.
0: 로지파주 자주에다 저소에 오네야 오도 짜장자다 식즈 포고제 제체후도
9: 도 짜감보다 수주 메베 존난데네 제미도 제자 짜주야다 짜소야 보나
0: 로지파주 페지나로
10: kīngwēn rīngwōng gāmjīglā gōr yādāng chūchūr wūyī pēncē sārbē sīkyōng kōngcē gāmjīglā gōr dīngchū dīngkūlē jēmīgū gāmnī yēngyō cī kōngcē gōr ngābchū ngārgū tā gōsūr gōyīmbē tōmchōng jīg pīyū yī tōmchōng cūchū nāngnē nīn dūy nāng bīzē yī nē dūy yū cī pēncē chīlō chī chō.
11: 前三家的感情民都啦，
12: 张南部也不去吃鱼，所以这门友的爹姐韩立芳陪去当的这个人，都是刚没就张姐婆婆当，所以这门友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就是当呢，所以也不去领给。
11: 张要我是啥啥，都是也做苦啥了。
12: 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芳给，天在啥的日的，去了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当，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去要的。
11: 韩立方的我那也要多，
12: 韩立方跟踪点的，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软了，
8: 他是温州崇德强国长。

0: 타인구리
1: 네스
0: 한다 갸가이경이나 동마인 화서바 다딘데 귤은 고조도 네가 더주리
1: 아
0: 차지 가지라선 디순에 착도 싸비게 용구리 안 네가 제가 차소나 안에 미기로 차튼 내가 마통고도 다 깨집을 삼산데 쇼르바 하지야 람사민가 피레 가려서 이제 송도가 마 당고 많이 되는다며 따라 야람 파도도 헛도 마통 제송도가 차 착도도 헛도 되버바 이제 민가 피면 맨주다 나야 요들든 맨주다 자송 것이라래 세상에는 구수기 단다 착시 더부 진이 서고네 차 가보 네가 농원과 나야디 개침 쉬우지래
1: 네세게라
2: 권의 시베 당을 한 좀 뉴스디게 간라 퇴부 쉬어지 가려서도 너다 권의야 축조 유차베 다 단다 초원 나로진 배주다나 쇼르와 다 가사 쉬는 시기 로지를 태무지 딱자 나고 하디다 아잔자 간다 젠 대단인베 다 미드 망거와 디인도 좀 봐. 코나 가려서도는 다 대사 세바도 먹고 싶으시거든. 디스디 좀 봐. 딜레 춘지스 나는 야와리. 만한 게가 있기는 시피라서와. 젠갈레 그리. 김저 가려서도 세바직 시사서는 셈 잉나나 추추 체거직 다가 사고 때문에 와 주거든. 나디 가려서도는 직내 젠르 누그리. 니는 안아서 징보다 디가 누그리. 다도 고고체 슈르와 세바스디. 디인도 좀 봐. 코나야 팽겨서 세바데 규르구나 쓰는 겨 말이. 나도 내가 가지 가르쳐서는 걸로 중도 좀 봐. 제 여고 시부 제시 켜는 마고 내 미카지 여러와. 딱 양르스야도 직차 내고 지차 아 가셔서 니차 내고 선인데 여래. 코나 코는 십주 야 여주도 칠 지그지그 는 그래. 다 한다 견고 어디 쓰 그러 봐. 원하는 게가 있는 나 화사디. 뒤인데 제시도 좀 봐. 인지 민지 제시 직나네 하고도. 코나 같이 인데서 그때 몇세 견나 결혼쇼 그 소동아. 전에도 인지 민지 견나 야고래. 김자 그래서 좀 비교해서는 제고래 그 말이. 아니 제 계속 말견 비네 틀 맞아 또 스캔스러시다. 콜페니 망체가 쓰이도 그냥 쓰이거든아 원더셔 디직 체제 캐나스 그냥까지 쓰이고도는 인지민지 텐데맹가질 폐제 제시 증나네야 워리 어 디마도 단낭다 맹아 미 야고 수주의 개주님에 개불로 자르나 점에 지니스고나 점에 착세 도매 삼제 그냥 단지 샤나나 아야 쉬워 제기 뉴시든데 레행그래 어 원더인도 균도라네 가라죠 제 뉴스 여비네 뉴스 매비네 제 디소나에 개침 쇼르
1: 당분에 추마쇼 군에 추라이기
0: 바다라지
1: 지지 노노케라 딱케라 트링 개차샴다 군에 망부지 오르바
0: 그치샤네지
1: 두 양로죠
0: 레레레
1: 뭐다 된수 괴변 네발이야 다 나즈 윤교 미다야 탄다 구수 난다 민교 네바다 두르비네야 미기 나즈디 꿀라오유베스
0: 다 탄데키랑 숨다라레 하다니엘랑 안 주셔도 균도 쓰고 당하라서 착시에 토부지니 서우사되게로 봐 나도 군에 군에 시에는 키랑 숨야 내리디게게 홉도 된 디다 미저 메베서셔 다 전에 디게다 민네 저 쉽죠레 미기로 답변 보고로 춘주 대사로 종류니 쉬우동아
1: 나
0: 정도 뉴니 유튜브 잠바 미스에 메시 유고도아 당한 저 미맥시 리아르지르 삼년 미시 티가다 미시 티모 토고도 아 미기로 잡다도 잘라 땡큐 쉬우는 시 왕자디 그 균동아 아니 첸데게 담당한 저 로중기 비게 딱세 나니 그 생각 여러함에 네가 던데 좀봐 고종 로중 나서 동아 아 디네 직도 여러와 안타가는 시 독슈나 독슈 단다 아이스사 쇼르바 디 디게가 같이 그랬으니 미기로 자라는 균치그래
1: 아
0: 디나로네 단다 디 직도 쇼르바 직도 디에 얌밀나 그러다 간서 저는 저음에 배서 주 요르들레 간자 디게 수고서 찍리직 디르바다 강화서 제샤르바 또 고네 디게가 제한 균치르시다 고네 디게 뉴뉴 유베 미이나 인지 민지 제한 그 자르다스야나가 테오리 지마도 다세야 민두사 메르스탄 직슈나 키랑 나제 자오 뉴니에디 간제 비가 견차요 말바 디인데 좀바 디 시나 시나서 슈르다샤
1: 노노라 다케라 네바차샴나 소소다 소소르니기 나제 랑베다 미기 나스디 파퓨제 신베기야 제 나즈린제 가르요나
0: 다 신베 단다 규니 슈비나 나즈 망구지 가르스 치기 치기선 당하라서 가르스도 답자 전부 된대. 즉 테이블을 쓰고. 연습을 봐. 데인데 좀 바변에 차샤나 답대셔나 대셔다 단다. 재망한 난도 좀 봐. 예자 테이블 손제. 이제 손제로 능주제 나야면도. 다디네 단다 차로 교년제 동아 차례. 된속 컨족하지 차례 땅대 하셔가 레알 하주제 원고 제약 맥시 나고도 마이교 봐 차로 교동아. 디야미 마수그레
1: 네세
0: 드레 최소 람사멘가 페오레 근데 한다 다 대사도 요마르 마시 디니알 짐기 나자 나자 당아라서 어 특수 체하고 매드레 슈지 슈라도 로카세 콜 디 두글란 쇼르바 디에 밀교 치그레 디 체비는 네버티 람사멘가 융그르 김자 가라서 나자 마수요 걸든 그래
1: 네세
0: 아메주 튕그르바 아 당마이 겹체
1: 네세
0: 또 딘데 뉴뉴 유나 람사멘갈 페오레 멘갈 페체 추즈 니슈 접시 나라 키랑 아주 밍메로 미그레 겹체스는 데 상자 선이 베 팀능 시 저레
1: 네세
0: 다 오즈면 저서 육샤나나 아미드 나고 강 바고 저부 쇼레 바고 저부 강 짓 쉬브르바
1: 네세
0: 아 좀아 데 베드 만질레레 세상 치킨스니도 홉도 대한 게 요마들레 디 겜베 촐라주니 시라요레 디나네 부고 로친지 볼리게 미 티그바 계속 능주제 제함도 남사맹가 딱지 안 나고 게
1: 디
0: 치킨 김베 같이 랬으니 미 길로 차셔야 미 길로 데 책이스니 등기 지 요르 슈주 아 바고 바고 데 카차야 개가 이거 왕토스리 네지 같이 그랬어도는 두스 테베 게 게트블레야 게트스 야미 견고 주고 말이 호테제 게트블레 그러와 와샤신 반이자 원더의 세상 딘데 말하는 수구다 데 조메베 치킨은 신기 뉴시데 뉴니시라요레 나는 딱 한 장 도도시는 초가 나라 멍구지를 습소 나야 다 계속 맞대요. 나 실제 뉴스 접시 나라 맹가 천대지를 폐지 면전하에 개점 수.
1: 레세 레세가 레스 타체나 타체나 게라 디송구나 스타 능규기 소에 틀리야 다야 제리야 다 디송치야 틀리야 야 컨디어 체는 야회나.
0: 너 딱 광래 앞에 상교체 시작수 능유 유배 요 능유 맵다 나면서 열바이 겪거나 뒤인도 좀 봐 시작수 능유 유배 겪고는 시는 예 대직 수할 밍미 규르글로 능교 말이 콘속하지 능도 시작수 시도 집에 급대 밍미 숙침 숙지 제리 민년 거지 아우르와 딱 하나 주디 뱃 시담 거 주는데 스승가냐 쇼 딱 하디 편부 숙도 딱 발로 능도 근데 제 능교 말이 네모 가려서도 견고 임비는 딱 님은 차부터 내 길로 치료 샤워다 잠자 태도 인지 민지 니고 제시도 견고를 인지 민지 견고래 니고 제시도 화평을 했어도 길로 왕자도 이거 순급 치도래 니비 깨지 뭐뉴비는 깨지블레야 원고 치도래 상은 저 별이 깨지 먹고 된다 여야 별이 님은 숙 전부 쉽지 어봐 아니면 세트 태가밀 보도 깨지블레 와봐 다한다 개가 좀 좋아하셨어라 워딩 디지제 어 안디 밀 포디 좀 바이게 집질레 와르 드네 경과 카질다 데트리 믹스제 슈얄 캡터 나 밍메 드라마도 동아
1: 노라 오르샤
0: 카시스다 캡터 여유 잡으시도 밍메드 루니 게트비 예우스니엔데 밍메드 루니 미게 블로그 왕자 수우스니엔데
1: 슈자
0: 다 단다체나 밍메게 가르요르스 네부데 냥가자디 같이 가다면 누구여래. 니번 미 깜부체 마대체나 대표야 명명여래. 게지비야 왕제나 차쇼비야서디 다 단도 전부링가 되어와지. 제가 캡처지고 쓰지 근데 건조문 줄로 나는 직내 다 변절 되매게 욕도 지르 봐. 니번 가래선 딜로는 쇼경기 교 가르요나. 다딩 안 주신 거 말아 봐. 제가 건조문 줄로 제제 고요면은 균도 명명로 넣는 게요 말이. 고요 아 가라스는 카지 개가 좀 나이어서 치르 봐. 그냥 오늘 년가 겸 눈도 좀 봐. 매디 마팸 차주르. 저거 검주르 봐.
1: 로. 레세 게라 로도. 딱 게라야 드링케스 차와다야 대바 젠 주야 인데 조니도 가.
0: 로.
1: 딱 딘제 폐주 전에 야 요르베. 야면은 야 카지 개 인데 치기도 가 추 정무 정무 야 일이야 취피해도. 딱 딘제
0: 전에
1: 근데
0: 추 정무 추자 게면은 다 교육체 요 말이 학과도 추 깔레나네 마 교요녀데 중변하로 두스나는 쪽으로 봐 추 교요녀가 두스나 봤다 디 교육체 요 말이 아주 사부지 아블레 디디스 차가요래 먼저 비료 금시나 미 나왔다가 아주 추 사부나 반지지 제우도와 혼자는 교 말이 다 지엔 주사 인데 주야기 피게 직 튼세쇼로 봐 다 때문에 랑기 베 네버 차다 덴부 야고시 연나다미 드네 딘데르와 레마도가 좀 엄지다 미트스 세제 가바주 그래서 니 땡기냐 쉬면 시미날 잘라서 치매서 주부든데 니네 민네 나제 뜻미께 슈코년데도 와 데네 완주 첸데기 미트야 추여레 맹가라라 안디날 민 년가자야 메루제 아니 주르 그때 첸데가 주르와 데마도 튼세 신다 딘데게 젠주제 장만난 통로도 오즈레 다 장원면은 쇼규 니야 당고 미기야 거제 제뉴그레 네 가라서 기란 장모 뭐 준비했다로 와
1: 나도 제가
2: 나한테 단다 반대 넘두에 대해 가라서 돈 장매 간에 씁씁가 사용 동안 리급 때 당글로 맞춰봐서 제 같이 협주균이야 같이 진사브라라 넣어 동안 같이 균도 초원나 가라서 다 배워 가게 야마 당고 요소라 같이 야마 좀 서금에 꼭배 치우면 손님들 동안 뒤 같이 가라서 진사브라는 그래 뒤도 좀 쇼크제 풀는 게 말이 다 마데스 디스티스 슈크침 슈무데 푼난 카지 카지 도스고도나 쟁 세모디 나로 주요도가 디십지 개브리 니브지 카레스노 쟁 빠빠 단다 미크팅가브디 와 타자가 타스 마음 친친데 요리 카지리한테 야구맨 되주게 안 혹도 제 마음 채우도가 아니야 남다 쉽지 않는 거도가 세상 제 사브라라 인터넷도 약속 주나 사브라 디라야 규긴데 체제 되면 주나 디마도 슉치고 부부다마나 디네 제 사브라런도 축금 아주 날 반제 자야스 동안 디큰 자는 거 말이 약속 준다는데 깔아요 추첨을 깔마 교주로 와 디도 추자교나는 현디스 핀드레
1: Tā kēlā lē tēngi pāli yā tā ngā tū gōn tū bū hōng tō yā mī kī tā yā chū tī lēng kāshē chū yō sōng kē kēlā kē jā lēng chī nā rō nā.
0: Lōs.
3: Tērī kāsā ngā tū yō tsūwē nā ndō mī mē tā mī nā tō dzōng kē tū tē tōng tō ngā tū yō gāng chū tū nyō yō jē pē chū chēn tī kī rī yā.
0: Tā kū sē yā tā rā rī. Mī mē tā mē tā nyā tā kī shū nō shī nyō bā tā mē tā yō rō bā. Chī lō mē tō sā mā yōng kio khā rō sō mī sū mī chū sā tē rāng gōn lē yē. Dilun keyo maari, dia rik namena zo yori, hara la, da sota tamende yorwa, di mi di sun che ya lo, nimi che tengmo nyi sun luna tigri, di pibe nyinga jaya mingme shorwa, da di kyun lu keyo maari, da nyinga jaya mingme di kanchu manchu lu, haqwa du tanda jisu yuwe mingme shorwa, di gyurung shira lu, tanda haqwa du pukyan zo lo zo stende lo, mi maam du sam, pingi sam gyurung lu na, mi na lo, chakshi nang shi ki mikshu shita yori, yanya sigri, di topo cha yungro, haqwa maari su su. An di khan nga rasa na pyoga na nga rasa dungwa ming na sirwa gyaga yam chingwa yang sati. Wada na yung gore.
1: Nesigla.
0: Chaza ming me changma amjia tin ma shi lukyo ma re.
1: Nesigla.
4: Tiringi leze na la ya dumi ne gun siwi lunjong gyazu tukshin dewa kor sheba di labgyu yinda.

0: 마제 유리 코메
1: 오유로랑 녀사슈교 키랑수 듄다 코미네 카체야 뒤주 땡게 수사 세조식이 수수 중에다 감시죠 언제 넘도 쇼니 베빈 태우시 더도 넘주 나로 후하로 챙기 개 좀 하셔 주요 넘주 다니 승년
0: 저희 제샤 리성웨 다리 난데 깨다야디 지네 장발아 강아다라 장다가 요비 니네 땅을 전단진 그 민의 거로 니에 선이게 랭게데 된제 전단진 그 민의 카제 보내 버고 섬죠 니에로 주스 마돈라
1: 레스
0: 안도 부활로 지나라 리숑의 배준 신예시다 요마리에 상매 망준난디라체 싱라이게 탄도 공제 등미 겁스차 되어다 난징네 최바 제바다 선이 부활로 진게 게롭저 제고 배야디 된데 고급 제제 공전당 그 작담 치자 지야들이 시숑의 만비다 막심 주고서 와다가래 제야 요마리 탄다 난주기가 돕심 부자자 세슝게 망조로 송교제 시팀의 진조 수준이 착점지하리 칸의 망조 시행에 된 조 고급 대구 말라 대외 공전당을 수용금 지금 말이 제자 선인 예바도 록주쇼가 잠에 속으리 디 난징 좀 들다
1: 레스 망불로라 십적 근처에 있는 아 숲도 나는 저거 집에
0: 남자 마치 구자별
2: 망불로
0: 군민 예수 디소 먹지 간다 먹지 인도 다셔줘 송팀제 선이 그만쇼 당연히 심어 서셔 단도 공조 세불러와 라고 쇼지 못 잡아 심대 제고 말해 대 공조 준당 오면 고급 대비 신승해
2: 러스
0: 신영 원의 신아 랭게도 대부이라 개침부이 랑게 미지중아 니에체나 미디덴데 공전당지 다리 고표 마셔 없이 우리
1: 러스

0: 야, 진짜 타고 이야기했다. 경기, 진짜 타고 여기구나. 남사핑이.
1: 경아 씨.
2: 진짜 안 줘, 마 줘. 네 새바 쓰야 요 마실라. 키랑게 손 바이 쓰야 요 마시. 남자 아니게 새바 쓰기지.
3: 朱德松，关东的国别的等个伊，国际出国的，特别麻烦，小不能当面做。
4: 朱德松，刚从去接了，别吃不语。
3: 好，可是。

0: 로스웰아.
1: 장시, 남주기바 최수생림도 더도 남주나 무주지.
0: 로스웰아, 900이란 체제 둘다 개체면 쉬어야유.
1: 둘다 가리유네. 남주나 주제 세수들.

0: 심플라. 어그 뇨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도 해. 미마우 든져도. 저가지게 미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뭐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총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뒤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부유
0: 아! 대작의 묘미징엔 지시유다
1: 기지식다 통수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라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수니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수신도 개가라 대작의 명의배 경에 망부유마세 자작의 내주튼시 중재 승유래 대바튼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매균쇼양 체마 저톱기래야
1: 매균총티 대수디미그 계기 탑산낭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로유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중나 시슈니 지게 가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 신동다소 俺这批赛萨卡纳，人家天天切我了。俺们是举着切过不离，几所卡车都点了就没肉。美军国军切罢了，几所用酿都修理，美军底下给都洗舍不动。女性委员国谈冲突动员，子女控都去不切些，现在马巴罗啊，女性密破不切土。
2: 俺这穷的呢，巴拉的阿姆拉给古来军在水南不济，他的俺这哪儿孙的巴拉的阿姆拉是不需要的，俺这长眉文件是。经过了国外的面子不满的，做的养不烫的不济，俺这领过当前呀，才见的也吃上参与。领过的当，所以现在的经过那么了偏呀，恰当也不去多。

공부 주변 유료 인시 망체와 시행기 창의하는데 대교를 가보이요. 창의하의 고로 주급 특히 디진시 공부내 되맡아 돔초진기 대모로 공부의 능도 주와 탄자 로라치니 디가라 대유시 Kabiyula tsambi kumbu diri dirken kubu jibu mayin bara. Tungara pujitha bu mejiwi kya kumbu yu nangtu dandyo chi.

통과를 부지기 중재시에마서 왠야 부메집기 중재 야보자미도 미나 추이기 지수중오비 시바티 정구란 유바타 통과를 부지기 경유를 추지 제중 뜻말해봐라 컴바 강기 치창에 돔기 손수

왠야 샤머 리카징이 하장 희나부유 디게 소고 춘춘 디초르 시다 세스윈기 규제 잠주리레 탄달라 타나가즈 돔준 디조 칠케이기 타메 렌고르기 나바 용조르 용토 Wenya, Gabloki, Debunti, Yeni Suinam. Tini, Shamushi. Shamu, Domki Kobe Nang to Parme, Yagi Chibale, Domki Nano Se Yubatan. Domki Dujigi Chibu Yubi, Chigoni, Dagda Shamuru Sungyup Chigenki, Gokshun Shidu Kuru. Sashi Rimundi Totu, Shamu Rik Chinigini, Shige Para Yubata, Tayu Shido Tumne Sindur Gubi, Rik Chichungali Mebe. Nazu Tadon Tsushi Chibi Pardoni,

로디 파비기 차노 체초 롱시 시기 예더 요와라 체바마세 지마 롱제 카바라야 숨부스 예바자 약다미도 겨부츠 최조의 람파라투 그 보와 저리 앙사르 체차유

대치린 최고나 토마른 간츠 추도기 태슈기 코드라 용을린 도치고 대야 총의기 기바 섬시기 너부 양문 팀자 쿄 톱기 예바라 딘 보시기 지제 태바라 낭다 자와네 요마시 대표비 추부 수민기 솔라시버타 수부로 부족기 유비 디니 차르고의 캠바타 직손시 샴랑아 존냠토 관주의 초도토 레라베 포르토베 골라 섬시시 제도 부진탄 자와라 海南籍初步水民了刚了恰松于巴特

chana chue du su bong qi wa yu na ni wei ma wa zhe ge yue zhong ti da niam tu ni ge yan ne yue ti bu xin su ka se su ju ri nian qian bu yue ti er dian zi xin ma bu xi ki mi xie ki gu su ma la ji du pe ju chu yue zhi nyong ki gu su ni tu ju le ju di yin xin tu xie de lo me dian ki yi hong ju ni qi de tun ji yue ba ta Tene siti ta nyam tu zhegi yuebe parda du tang chumchum shi yueba kangshik ceso chogen ki siba shi la choba shi. Buzin ki sabza maja bar dung ce chi ju dengi shi. Wengya, rinyong ki chetab ti bubara nyoba ge mi du. Burba di Tamsi yang yang cheba gyu, tara tiringi gongse dengi che gyu. Kwe lamse ma se bara, ngay la ikon mambu shik bigba tanga zha, gogor shik su yub shi. Tidara che gube gyumze ni, tuk se uwe cheb shi. Teya gogor di, tukyu gyudu che gyu kanko che ne. Tukyu nam, ikon chonchon dizu ne, sa zhugu yubba tanga. 대간라 도교사배 코드연 침해도 바르땐 고고르 대기기 차시남 로디뷰 세초 미남 항상급 식니 부르비 퇴구창위 고고르 틴저식 쇠바마세 라제소 가나야 마디엔 바라 수입 대답시 쇠바니 뭐마 뭐아차르 채워시시 공세 처리 차로위 세나 지수 칼라세드 제주 지금에 모르베 또디우치 추즈 카시에서 그 유바타 파르센토 응에서 개디 돈라 포보르 제밤 양코스메르 녜네 되기유 디더라 체체 세 주주로 펜도히 디네 모투 사고소스

罗马几个电图一共加差约八趟一共地区切据罗马的这边南秀冲突当头的约别罗马来拉贝切个面了一共地区约八的电力人用呀也不是几个月 마세 이공 디츠 로마라 칼롱 조규 체조리아 편도유 심세라 르베치 타니 찬라 로조규시

디게 룽슈르 중크 양시 추규 체미도 유신 치비 테니 리기 속자기 네자사 임바 강시 김시 장시 뇌티지미 시베 명을 리체나 무튜니 영우 종교 뉴주 제바 젠비 슈규이

0: 喂。
1: 됐습니다. 봐라. 좀민도 왜? 좀민도 로테도.
2: 아, 개미도. 개미도. 로보도 땡에 주체인주. 아. 단단히 든다만 고치 전수용민도. 이네 네마오 네즈이나 네티즈게 세르니기 삼루 야고시던디 샘나나 소다야게 차와딘조 니에리리시에 집지기
1: 키랑게 니에러 수밍천스 니에 집나다 톤도 공우라시야 톤다 니 키랑게 세브시라 니능도 키라시다 다시 키랑 수역 수시도 최다 바고 수차
2: 이다 나라니 빠르지게부터
0: 이다 니에게나 이 빠르게고
2: 마리
0: 라
2: 라니
0: 님도 이겨부터 이다 이다 이다 지 니 수베터
2: 미유 랑게 친구도 해 로사더 니시 나저 난게 진딩기 빠르게 구유 이네 장가르라 지브랴 빠르게 구르스디 먹입시 붙이기 탄도 돈을지 상무가가 조주시디 라이네 빠르야 오마여지 장가 아무롱나 주지
1: 네가즈네 체비 네가즈네 코쿠노 나르주 나마 집 쳇주아이
2: 年年세라 라마진라 교트베로디 정시티브지 뉴드이네 랑가메 무이마티브지 던다디지도 랑다 아마 로치즈 룽랑비다
1: 던다키랑게 던도니미도가 나는 아르주고게 니데메로 산추
2: 디마니 바이어지 던다디긴게 랑다 민정 던도 얌지쇼 민정게 랑베고라 마스에 불러봐.
1: 키랑게 디순 가능가?
2: 네 라면 강 집이. 잠만 오더니 전부 가시에 지겨웠어. 아니 닝 지지. 그때도 아니 닝 지지. 만지디 더 도대 유기다. 죽어도 아 죽어도 아.
1: 이만 오도. 고조스 딱 고조스. 슈다 됐어

0: 오지. 봐라. 혈압 갈수는 거.
1: 과로 시합니다. 냉위도 삼도 라게세로시다.
0: 가링우. 말이 계란 남지를 응우세제 간난가?
1: 아, 제게 중시다. 랑게 아메 고요. 네가 엄자 사유. 주로제 탄도. 네미신 루세나 루이. 가츠제네 그 님이도. 아지.
0: 봐라.
1: 니암라.
0: 키란 다루 공로 가지고 이메 텐스유도 괴라.
1: 나 예유주 바던도 로추구지. 라디지 시작하시가. 딜레 교정아 제로시다.
0: 레스레스. 키란 두제 만나다.
1: 아지.
0: 뭐지 진데 강만 나요리. 야면 대리 채용 말이. 저희 얘 키란 제로 쉬고. 얘 키란 심나.
1: 아지 용마지.
0: 라.
1: 기시랑가 아마니빈 은비 사브르바. 니 로지 사브디. 초미 없자 말비. 아, 제 욕쇼 욕쇼 라니가 유시. 선인 랍자죠.
0: 영아 니 제로 쉬고.
1: 제로 쉬고.
0: 키란 경세 총아. 아무나고 걸어. 수주레스투. 키란 경우 가서 사유.
1: 라게 신마시. 무디. 마야 주고 신부유. 다다라라 균 신민. 그때도 라게 신그지.
0: 레스.
1: 그 말을 지나.

0: 지도 잡으시도 게.
1: 오지. 당고 니 호모 주임.
0: 어, 제가 기라님도 문세제 대비 봐.
1: 가림을
0: 기름을
1: 징우.
0: 어.
1: 징우 잠을 랑자를 유바. 난우 그네 용구제.
0: 키랑게 아마니 가요마나. 키랑 징우 가바유메니 가바신 그래. 교츠슈시. 최사수나. 나나니 샤우스가 나 조그리.
1: 니유. 니야 녀저 같이 좀. 징우 라브베.
0: 라요마지. 니 남우 가발르제. 광고 그저 시오마지. 교츠나.
1: 다저든다망고치큰정금인도
0: 아젠 광부시용마지 자저 심부득은 심부득 빨라 키라 수주 중부득은
1: 민도
0: 리스 또스네 키라 자자고 나 기라스 주다. 같이 주고 엄청.
2: 야. 갈래 가정 왜? 아치로 사단가 진짜. 셰프슐린 게디 지게 명라 전에 여고도.
0: 자인 균은 안 벌라. 뢰살에 고마 깨지.
2: 소샤 님부시 럽지 고냥아. 도고기 나 전 남관 그 되며 칼라이 신부들이 저 지세유. 전도 녀바메 치세 은일 녀시 구숭기. 장바라리 시세 쇼르잔리 시숭기.
0: 쇼르나 시세.
3: 请啊让俺随意送给简大师了路自己老三列下来那个一位他来是哪哪么的比他去个地多是那给他就在这里现在开始随他们说多是那通过这位的自己第二下吧啊这是的嘞这是的啊这是的嘞简单你也怕贴的多是那给他这位固定的你记不记啊你记不记啊简大师了你捏捏一下
0: 看到你提的光速机你休息啊，累死。我有找这个想值班。行啊，中午到，累死。开哦，
4: 拜拜，六三七十的。六三七十的。小萌，六三七十的。阿姐，六三七十的。
0: 你阿妹提的我的阿家人的欧苏了，很多叫小时间当姐，俺做你们做绿色当司机，退出一位。妹妹，今子能不得？绿色也不在当时，是你绿色才不记了，俺做这些来说话就有意。现在用啊，固定的。家长行不动啊？
5: 能当很多。
0: 简大师了。Hello。
2: 他现在通过伊，苏小奶主要去的。看他们的，婆婆俺来主意。
0: 看你念不了。你把那个把太平了。

0: 喂，你这都？你让人歇会，你去歇澡，你都被整治才把这花钱，我做菜都去不了。不用了，前两天跟村里的，你看我已经把他给请了。你就考虑那这花钱说。
1: 정시 촉지, 정시 촉지. 정시 촉지, 정시 촉지.

0: 나니 러티야
1: 자 부모다 뭐야 카르도아 나 뭐지 예수야 지영아리 지영아다 넘치 정부디 제라 下面的恶鬼拿逻辑恶鬼拿拿接触捉到不过那个淋浴通你们也不会我只有个谁 지주 이것도 요하지 나무나 이제 잘 알아

0: 어찌 너무 갈치였어.
1: 탄데 끼면 싫어도 니랑 가면 난 신지 니 세대 가게 매우 지리 생명
2: 공무사 이는 제만의 멍우 아 타네 송랑 빨라다 아무라 탄도 나요다 신숙에 깁샤 혀진 거
3: 아무라
2: 너 여배
3: 나 양감 깨리샤
2: 지 티제 경을라 경을 아마 미디다 데키스다 지 티제 장을라 경고추 예샤라 차그스티다 선조로 코바잼스 가져가 코바전데도 시다
3: 나 질릴 저거이
2: 질릴래 제니 용아 빠랑은 이거 치죠 용동아 아멘노부

0: 디니암라피비너콩양아글로시아아용캐스니아콩글로시엽지유쇼니다제치기암라나차스디키남피아기
1: 출레제더이저

0: Bosne, Acha Fancy Namze Chuzasuna, Smotoda, Jolin Chichuda, Gozun Judy, K. Chimbushi.
1: Woo, Nanda, your magic. Fancy.
2: Tinsiang, Miss Dachue.
1: Debbie, Deda, Namze Junior Lam Salib,
2: young
0: Nabu, near Gidudia, Dada, near Tasio.
2: Shine. So you're some kinji, Maddy.
1: Tiring Gidudi, Ninjum to get.
2: Ya. Can you see Kiba?
0: 어찌?
1: 장기 키베.
0: 네 키메.
1: 네 키메.
2: 야, 대개가 출연가 주디. 금주나도.
0: 어, 교체도.
1: 지, 차가 줘.
0: 어찌 그 마침이다. 기야서.
1: 차자. 지.
0: 어찌 디. 군조키. 미꾸이 마셔.
1: 꼬이지세. 가래.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짐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수시로라. 마티리디 용지 귀십지가 용이. 니 노샤. 죽음의 차비 지러. 니 심슈샤 라쿤지 대만 입으시. 니 히라라 넘주세 되지기. 니미들이 내수. 아무 빙정하게 식부짐지. 기랑 우지 워라. 소구지리 것이 사비다니. 뒤뒤 욕쇼나라 미수냐도 디. 지전의 주도지.
1: 对的。

0: Sì, che si ugore? Sì. Sì, che sa di Jason là? O di Langar che tu subso nala? La si lingui za tepsis mi tu. Liu Yida! Liu Yida!
1: Sì, na, sam si contra pei tu a?
0: Zhuangzu u lian nei yi, die da xia ga yong bi.
1: Chang ji bao zhe duo.
0: Yo guo xi da, yo xi.
1: Ran dui da, bong da ma mi da za. Zha sen mi duo, dong lin bu xi du. Lan ka xia ga yong ba.
0: Oh, die pa san da xia xia ga yong.
1: Ah, di, di, di, di. Wo jia de chuo la tie bu da. Ran nang da mi duo.
0: Yo guo xi da.
1: 阿達達呀,當對於你的國都自己運動,亞美娜,你的這麼精力有毒的。莫里。讓給我去講啊,亞美娜比呢。你當這裡啊,剛過去給,昆明裡啊,許多也不一。你這麼大呀呀,我啊。這。其實發生個點了。讓學的,他們他們怎麼樣的,爬山卡達呀有的,這這哪裡呀這的,哪裡呀這。
0: 让刘姨到我那么前面那间，俺屋内的有牛没？
1: 前三间，呀，给我引到，俺们吃顿个粥。地址现在也好阿远。爹可留着，让他到古镇前面去打。没事呢，你也得拿点这么些的烤鸭过来热嘛的，让恁舅奶来个来烤点这里，呀呀。这这，爹人。
0: 天尊，俺屋内再不洗了的话。
1: 知道啊，呀，谢谢。你让谢我。
0: 让爹领你来查不得，哪里也没准呢，帮助他找我们去不让的。这地这也好阿远，
1: 也会越过去，也晓得应的。何姐，
0: 我那娘多啊，哥哥嘞，今年嘞，唐新宇年纪的些。日日。哦，一年嘞，查个么地样多，警察上面陪就等个面。日日。
1: 对，我你抢死给不得牛逼，
0: 年轻这不得的些。何姐，你说嘞？
1: 第六一道了呗？第，我你抢死给不得给别把这里，弟弟俺认真么肯这么多个啊？
0: 我那前头俺咋差么多个啊？嘿，爹就唱过一，让六一道那么前张，没到九十岁不让这些，
1: 估计前头我那家是么多啊？该去写对了，你来开他就写个。呀呀呀，对的。
0: 可是啊，弟，
1: 我说啊，
0: 哦，俺咋这么多通没的？
1: 你搞错了，记不得些。你吃啥子？日本，你查查去。大哥的，刘一道花心说。哪里没？大弟弟，我爬山打起个主意，让爹爹啊，你爬山打起个主意。张金宝，咱都是过的。让秀的，恁们今年刘一道哪里没得去？我记住过哪里尿不湿了都，现在。
2: 让恁们给两面都拿了忙是叠个小啊，顶着钱的也不行吧？
0: 妈的阿姐，我爸爸大姐是个药迷，阿姐让大姐是个药迷，给了你爬山大姐个心。
1: 妈的，让你卡死个嘞，卡里没亏嘞，我大姐是自由呗。
0: 妈的妈的，
1: 呀，大姐去打去打。
0: 妈的阿姐，
1: 让刘一刀拿了点面打团结，我什么方面接了，我也是个药迷。
0: 阿姐给的这么有的，你卡给是这么重啊？
1: 让你卡给是这么重啊？让俺老婆抢过呗，我那一面。
2: 警察警察，
1: 我
2: 帮，咱好好猜明度。
3: 起来，你们看看我了，分明捏过去，捏过去，起来，其他的吃完了，他都快捏阿姐裤了，他比，阿姐，你莫让俺阿姐，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2: 我们的女儿绝对的，绝对的。没得女儿绝对的，绝对的。我们的女儿绝对的，绝对的。让我和他也没多。我去，刘一刀拿爹买不到东西，俺们的女儿就是偶遇些我生活。绝对的，绝对的。没钱呢，张金宝给两平这些多，大概用品。你连毛主婆都张金宝明一下死的，你这平这些别了。绝对的，对那绝对的。我去忙活了，去让我那要不是别，去让个人头的要不就谁啊？张金宝给我敲板这不接，你还这你不给？我去忙活了，张金宝给两个我才要买平这些。的，俺送不爹托明多。
0: 키랑게 직소난다.
3: 던더방 다신다
0: 유비. 니토디 용구마르베라.
2: 세비시 라이게미드웨
1: 니버디 수이게브시 랑게게베
2: 니게비
1: 랑 아제미 온유셰브 토네네 랑게 니버치기 데베 아 집에 랑미 온유셰네 랑 토게 니버치기 데브 집에
3: 다 드샤 드샤 드샤 라이미 지초주셰 데오마시 네 조건 제메 녀랑 셰오 군이 지게 정지바라 루티체 지게 돌로로세 자감나 겁제데 지게 돌로비 지게 고라 바르겹제데 없이 딘제지아디 정지바라 많이 가요치야 치듯이 녀미 녀토뉴유 이내 계란이 능 지든제 균의 토뉴메다
2: 현재 이게 용법사스 맵스스고
3: 라게 종미 용기 용법사스 맵스고기 라게 수입에 파고된저 구유를 뇌게제 진이화 더비야라 균시라치기 종미 상매 계란이를 뒤게 적으로 외아
2: 쟤는 근데 저래 수수 균호를 송겹 잡대 노브르 왜 아?
3: 라게 쟤나
1: 수수
3: 송겹 잡대
1: 노브르 왜 아? 토슨 냉간다
3: 수수 냉간다
2: 마두다 라고 마두다
1: 留意到 녀랑 쉐오 드리 랑게 디 깨증 가 최세 년래 파고소야 된다다 디 로가시 랑 파고 박자나 수야 디 댐비시 장지박의 지도 제모도는 수지 留라다 刘지민跟 능시 他们买用品呢 俺是 랑게 지기
4: 정보신부우라 다치들 키난소 구동치나 강부균예제도고 안쓰니다 쇼앙알라다 공칭예치야디 추부차야 치도메 나르유베 부구딩이 총기나리야 랍터치모 조토로치는 삼주 키란소다 안쪽 링네메자 롱고딩잖아 차롱주움부리 이내 안쓰나게 부구딩이 안쓰능시 링네메브차나 가바용구레 키란게 안쪽 타가리가 땀브라리
1: 아자 키닐강에 여시라 미신다레 당능시 강에 요시 아자나 수우 총주 총무소원자 수주와 삼단된 과용 구시 김산 춘주 직치도 더리 랭딩제 체는 참부두게 아 기저 시년레 장지바오 켄수 퍼유 직부시 딘제 년년 요시베 아
2: 정부심 고라 기라게 장지바오로 적신하니 여 아요 코미 근제 치메 기라게 힘메베 유규 일링년보 칼라보 고대보 기급기 겹슬린제 사해모도 가게 심마지
1: 팅외 근제 년년 규메 티리 녀튼다 미지 시휴 키니게 미르슈 자먼 집시 광달러
2: 크니야 자원이시 녀 그린스 광달러부리
1: 장게 광달러는 안녀 도바 녀사 슈키
3: 어제 뒤시야 뒤시야 뒤시야 녀 도바 녀사 슈는 소리 편도 여마다 신구이베 요승 마사로 살립시 더더라 안치 요진다
5: 승 마사 녀 랑 라부자부 노샤
3: 따라하니다
4: 장진보 드릭 둔다디 은이게 드림소 증마사
3: 니다 바니사 쇼마리
4: 라슈다 드림운에 오 잡시라 소여줘 다이나 정점이 상매지마 참여 제위
5: 뒤고네 니 삼죠 장진보가 은이를 대동도 지기 드림이 신의 신수 나서 정수나라 미약 잼도 장면아, 너에게 오삼지 대샤. 영아, 기라정아, 너에게도 요마르비. 니 기라정을 리적 속도.
4: 랑턴도 라바게하다. 파구치로 주야 파샤. 지만 내 파구치다 소르 주우민두.
5: 니 랄 보셔면다. 시후 총선하라. 쥬엔당 유에브라지. 나 리우이다오 주고르지. 신다댄소 할래야 갈도아. 댕웨이너. 샹다, 그에게 레집 창마. 나란이 나로 유구이와, 르바. 김자가래 나도 죽교람을 교인에게 배주로 봐. 다다 진이화를 따고 하지자.
4: 믿은 조직도다. 준단다. 누부 개개지요 말이. 다나 장진바오 이내래 은인 오유간 야라게 시기. 콘주산바 콘주문의 진이화 쓰고 유산바래. 진짜 이내 가르치야요래.
5: 콘주 개답도 마시.
4: 란슈다. 콘주 나도 파고치로 단지 숨어주나. 나도 파고치로 던주리. 파고치로 다셔. 응고.
5: 샹게 되면 지우디 가르래야. 가르소거래.
4: 난수 파바 랑왕지. 콘소 릉주칸리야 등주리.
5: 파고대소 가서 가르치지. 라는 거 제지가 랑.
4: 랑 구구인베. 사치딜레메바 문입 가라치그래. 개성문에 라바차샤나 야부충부리. 콘소 체제 지겹과 주주리.
6: 근데도 롱예 댐치부 누구야?
1: 롱예 체부충. 나 15총지 전주가.
6: 어찌. 장롱녀다르추제 쇼종 지르추어삼추 장은 가르대비니 쇼종스 챈디시
1: 다지스 녀거시에멘다 장거시에다 你家两个跟着熊说啊。你家，你们俩今年还写的，创业过什么去？工作上呢，俺们家三个人都在念。今年放个假了，没做电竞，你们俩今年多了，有点理想。俺在你们俩前头没不着，加上啊，都给你个叫我什么去？创上两个听说，你有没？写碎了，脚垫起了，全没做不啥，让俺们家去给我买的。
6: 各地大团结，分六千年四十九，多少三百几九十？几十多，可多些不呢？俺们做江北人团的，咱多呢，没不随不行。
1: 俺工作到广州去，俺拉上那么大团的，谁有的？
6: 让给拉上那么大，应该辛苦有。伊那个些那么些呢？俺给几的年头，俺那娃拿了，再卖的，留住土白表面子呢，拉不是的，伢几百数的多。
1: 看的，让对面面对。
3: 对面我说，那不是对面几不是要的，绝对不能这样骂他。老六，
7: 有个伢老大，请老六解释许多。
3: 是。让女的。我那都，是嘞。有个伢拦着都是的。俺们这嘛就俺们这嘛就伢大家请客，让做个对事。
7: 这人可是个用，俺就给我捡的这个人。
8: 明年开的巧是呗，可是人装的俺用不巧嘛是呗。
3: 那么多嘛弄？谁哪个怕过来啊？

0: 자자 장매 보라 지그리 제자 보라게 고든 소경 채우르다 네 봐도 고든 소경 채우리 아지 보화고 나 내가 채우 말해 네 봐 쇼다 아님 도 줘 쇼 아님 도 줘
1: 네 통
0: 네 통 아야야 예림 예림 야야 다 줘 줘 줘 비겔레 소 뜨다 비겔레 소 시그리 이게 뺏어 도메

주소, 주소. 봐봐. 엄마. 나 게임 냈어. 주소 따도 지금 이미 신고 유. 이내 다리가 인지 저거 키 봐. 지금 왔어. 나 친구 이네. 너니 니가를 편도 요 봐. 모두 대비라. 니 가르치 조이베 셰시 마소. 나 강을 마치로. 봐봐. 엄마. 세부 마사. 세부 마사로. 세부 마사로. 세부 마사로.

0: 주죠. 미시다 나 리스나 등게 체크했지. 미소레가 치러치라. 미소레가 치러치라지. 계속 로봇이 못한다. 미소 욕 좀 마소라. 시수가 주죠. 예비지네. 약속하바게비오고. 저게 칼이 예비치라. 주주. 라소시 재미네 알로 데미두
1: 덴데다오 고베나라 루준 주니시 제자라 시시데베 토니 루준로메 암샤프다 나슈다 그제지스요
2: 카레 근제지스 라브라다야 잠시보 비구다 이제 참아 저지제 참마지베
1: 샤가 삼다야 또 비타슈키 김주 수주도 시시야 롭심 딥다야 수도도 시시 김다 총도 수중시 是吧 토도랍제 제우시 랍카질 데비요시 제우비듀 인지 파문이가 좋다 마슈다 그저지인바
2: 겐겐 로진 당과 존녀시 로진 당과 럽야티 주모랑고 녀시는 내라다

0: 안 몰라.
1: 딘딘.
2: 어찌? 비린가 셀레도.
1: 내가 안 갑지야사. 출로 염이다.
2: 안래.
1: 딘딘. 나 텐중에. 암 텐중에 지에.
0: 진짜.
1: 장게 딘딘 출수 염비.
2: 예. 따보라 몰라자 샤님에. 간다. 나 레긴 게메. 나란 지야스 게메도. 제산 제만이 예심뉴 유제 장다. 김자. 더도 딘딘 강 쉐인다.
1: 딘딘.
2: 让罗永别记了，如果送咱鱼尾鱼去时，阿妹让詹姆斯罗今天托不斯森肯接多。英啊，小浩，你干啥坐着？嗯，
1: 你这是，我跟你说，若不切记，我也不跟你们开始打罗去的司机。
2: 哎，你三大忙大学术，永啊，不是我们这，
1: 不是。
2: 부인이 야와시 니응은으로 보다 보면 님도 냐야 소가디 냠리 야와시 부니 유비나 야와시 주지슈
1: 켈림 주바
2: 켈림이
1: 교비긴 용마다
2: 교비야 그리워 나 보고 가비 봐 상가 마시면도 마시 무슨데 딘데게 딘데 가비지지 주바 딘데 주바야
0: 시
2: 딘데 주절 가비 중보 가비
0: 진짜
2: 데 주절 가비 사르바 님증이 시대 주지슈 난다 먹어
1: 니에 대치유
2: 치유 가유
0: 丁丁，
1: 这叫中年失败的，姐姐，
2: 姐，这叫中年失败的，姐姐，证明。食物重重的事，中部毕竟老不久啊，亲戚大多是年民多，年年前是大多叫我三舅，然后对不起，没事不上俺干了，和你可不亏小差不起，等到长着些了，搞不有事。
0: 安娜，姐姐，这该不吃下。
2: 对对，我晓得啊，可就不是不中了。
3: 呀！卡住我些，我小号让全部杀掉，没通给通给来，给通姐姐，你不是没啊？我小号给啥从车住的，让个那么久见没见不见，你明儿查啥嘛是呗？前面不还是谁啊？查啥那啥不是？所以没见不见对象，那让给大多去给啊。
4: 예쁘구르면 봐. 카레스 따도 채우지. 얘네 식민도 랑삼나 채우지 삼주.
3: 샘나 진예이나 가슴에 채차여지.
4: 개생원의 구지자 랭게가시는 랠하버시에 오마지. 랑콘에 떠스대 맵소조여주.
3: 저 뇌성에 대고. 나 종주 수지 로몽구 채미. 예코네 버려에. 머신에 가서 종주 표정이 균제버디 모랑게. 또 스탐부 말해 아. 법인의 모랑콘에 법주리. 머신에 샤소 모랑게 우주제 치치스마도. 예. 치교스러메다. 然而老爹不解释，上中国最难了，你们还这么多亏吗？这罗永国人。

0: 난다보고 이내가 니네 셰이다 지마니 주도 마치 탁신 라나르데디 님도요 라실주디 님도지요
1: 나스니 레가 총스보
0: 레가레 님도지요 총데시슐 오글라다 아자라 망구요 마스베 님도잼제비니 깁조시
1: 진짜 화용시
0: 마야 조시
1: 레고 미니에 사총나 칩싱마시
0: 아레
1: 마스네 레고나 나 레가 치디 사총케 칠승란 화용시 미토미니 아우요 마즈보
0: 진짜 화용시 우샤하 디레사즈보 상가 공조 셰우시 kintu kuchii da chongde si chung lezho la xinru chung shi jik che na chihu rande bie che ludun wu xiao hao la lopchung jik si zhoi chung kintu tangme rime che shaksun su su na la nyang shi ya ma shi gyu ling si de ne kei yo ma shi cowa la nyang mi che ba shi ba

0: 좀 힘드신 거라. 어건 요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 오도에 미망 못 힘들어도. 토가 두게 미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닌다 쇼가 쓰면 신부 써주유. 돈도 좋아 신비 차 쓰면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캄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투 소지 진우 직도 대비 숨 직도 대비 내유식 인비 매견 튀어나오유
0: 아 대작은